0: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문을 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강경민 목사님께서는 주님께서 주신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성취하는 교회라는 비전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럼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드높은 비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라며 이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전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도 유대인들의 정치적 모함,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 잔인한 사형을 언도했었지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붙잡힌 것은 지난 고난주간 목요일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날 아마 밤중을 넘겼다면 정확한 시간은 아마도 금요일 밤 1시, 2시였겠지요. 군중들의 소요 그 걱정이 없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붙잡았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처음에 그 이전 제사장이었던 그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가가지고 한밤중에 갇은 모욕과 희롱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새벽 4시쯤이나 됐을까요? 그때 현재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으로 다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유대인의 공의회, 그러니까 산헤드린 회원들이 거의 모여 있었죠. 거기서도 여전히 상상을 초월한 아주 비열한 조롱이 계속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현장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희롱당하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자기 생애에서 가장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지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베드로만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신분이 드러난다면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 현장에 베드로가 앉아 있었죠. 한밤중이었으니까 뭐 요즘 이렇게 전기불이 환히 밝혀진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아주 사방이 어둑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있는 곳은 참으로 위험한 모험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신분이 들통이 나지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저 반역의 괴수인 예수와 한 패거리가 여기 있다. 처음에 이 사실을 고발한 이는 아주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베드로는 단호한 말로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합니다. 이런 일이 세 번이나 연속이 되자 베드로는 그 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외치지요.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한다. 그때 때마침 닭이 울었고 바로 그때 정면만을 응시하면서 곧은 소나무처럼 서 계셨던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 어스름한 햇불 아래서 서로의 얼굴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베드로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그 찬란하고 자애로운 눈빛을 보았습니다. 베드로, 괜찮아. 내가 어젯밤 말했잖아. 이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고 말했잖아. 베드로, 괜찮아.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붙잡을 거야. 나는 결코 너를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을 거야. 괜찮아. 정신 차려. 정신 놓으면 안 돼. 이것이 분명 그 연약한 베드로를 향하신 들리지 않는 주님만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목요일 저녁 일어난 그 놀라운 사건과 말씀들을 진술하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썼지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옳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만 아니라 우리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날 밤 주님의 사랑을 누가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니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한 당사자는 베드로였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유추해 봐도 베드로 사도가 훗날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누구보다 착했다. 그래서 나는 내 양심 때문에 그날 슬피 울었고 심히 통곡했다. 이건 아무래도 정답이 아니죠. 누가 생각해도 그것은 베드로의 마음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자비를 무궁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는 통곡하였고 나는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날 밤 주님을 힘써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밤의 수치 때문에 너무나 너무나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 주님이 예언했지 않는가, 세 번 부인하도록 되어 있었지 않나, 내 실수는 기계적으로 그렇게 결정되어 있었단 말이야, 내가 괴로워할 것 없어, 그건 하나님의 섭리였어, 이런 생각을 어찌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날 밤의 실수, 그날 밤의 배신이 너무나 너무나 아픈 수치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기막힌 소식을 물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지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의 증언을 다른 제자들도 믿지 않았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또 다른 복음서들은 일률적으로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 첫 번째 반응, 믿지 못했던 반응을 가장 실감 있게 전한 복음서는 누가복음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했던 5-6명의 그 여인들이 떨림과 두려움과 환희로 범벅되어 가지고 급히 아주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헐떡거리면서 그 놀라운 정황, 빈 무덤의 정황을 제자들에게 전했지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들의 그 놀랍고 감격적이고 두렵고 환희에 가득 찬 그 이야기를 전했지요. 그리고 그 여인들은 제자들과 그 부활의 환희를 함께 나누고 싶었을 것이고 어찌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의 짐도 제자들과 함께 해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너무나 엉뚱했죠. 누가복음 24장 1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니 어떻게 이 일이, 어떻게 이 증언이 허탄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그 여인의 증언을 허탄한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라고 십수년 동안 함께 살면서 신앙생활 같이 해온 남편들이 부인의 증언을 들으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 허탄한 이야기 하지 말고 당신이나 잘 믿어. 당신이나 잘 믿어. 이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그러지만 그 여인들의 그 간절한 증언,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다섯 사람이 모든 힘을 쏟아 가장 진실하게 증언하는 그 여인의 말들을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했던 그곳으로 뛰어갔다고 그랬습니다. 뛰어갔어요.
조금 젊은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 두려움이었던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도착한 페드로가 먼저 들어와 오니 페드로가 오니까 페드로가 먼저 그 무덤에 들어가고 요한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그날의 정황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 그 이른 새벽 안식일이 지나고 아직 동이 환해지지 않았던 그 시간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무덤이라는 것은 잘 정돈된 그 동굴을 의미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 어찌 이런 일이 하면서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주 동물적인 감각으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분명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부활이 일어났지만 정말로 믿을 수 없지만 진실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면 나는 어떡하지? 그날 가야바의 뜰에서 힘써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예수님과 눈이 부딪혔던 나는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지? 베드로가 그 가야바 뜰에서 예수를 힘써 부인했다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거든요. 그 제자 공동체 안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자신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만 알고 있어요. 이와 같은 베드로의 그 깊은 고뇌, 그 깊은 수치, 베드로의 그 속마음을 알아주신 분은 예수님 외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그 여인들에게 너희가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명하시면서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것이 이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지요. 누구에게 전해야 합니까? 제자들이지요. 그런데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 그러면 당연히 베드로가 포함되지요. 아니 1번이지요. 줄반장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을 전달하는 천사는 제자들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달자인 천사들에게 주지시킨 내용임에 틀림이 없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가야바의 뜰에서 힘써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아는 사람 예수님밖에 안 계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베드로를 마음에 두셨습니다. 이 소식을 제자들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전하라. 저는 여기서 우리 개개인의 연약함과 수치를 다 아시고 은밀하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는 주님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진실이 하나 있지요. 우리 교회는 유난히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조합니다. 그저 맨날 하는 이야기가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인애와 긍휼과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민적 저주를 받고 있는 최순실도 그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회복의 대상이라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옳습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받고 회복되어야 할 죄인들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에게만 이런 사랑이 임한 게 아니죠. 그 후에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십시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라. 예, 제자들도요 예수의 부활 소식을 즉시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깨달은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어떤 이는 일시에 아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천천히 깨달아갑니다. 예수님도 놀라운 사랑과 인내로 제자들을 설득해 가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양육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마태와 마가가 아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갈릴리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갈릴리로 갈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첫 만남의 장소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득했던 그 갈릴리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어둠 컴컴한 방으로 절망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에게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으로 우리의 허물 속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다만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홀로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인애와 정직이 충만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의 삶이요 증인들의 사명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 사랑으로 그 어두운 예루살렘 방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예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나 신앙상담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et.bbnmedia.org 또는 저희 BBN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풍성한 삶의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만나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걸어가리라. 나무들 우거진 숲속을, 해변의 모래밭을 함께 걸어가리라. 지상에서의 우리의 시간이 다했을 때에는 저 세상에서도 나는 당신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리라.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면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얼마나 서로 그리워하고 함께하기 원하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대해서도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사랑 속에 예수님이 빠져있고 거듭남이 빠져있고 죄 용서함이 빠져있다면 이들의 소망은 한낱 글귀에 지나지 않으며 노랫가락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십니까?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영생을 얻으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죽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멋진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서로 헐뜯으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ible Broadcasting Network,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믿음의 길.
1: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용서되고 죄 없는 거룩한 자로 역임받는 거. 그러니까 선하다, 이것도 예수 안에서 일컬어지는 것이지 예수님과 따로 단독적으로 분리가 되어가지고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서 내가 선해진다, 이건 나와질 수 없는 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0: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 씨 목사님께서 오늘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길 97번째 강해 믿음과 겸손을 전해주십니다.
1: 스가랴서 9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네, 오늘은 설교 제목이 믿음과 겸손인데, 믿음과 겸손이라는 이 말에 담긴 뜻은 겸손은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겁니다. 달리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겸손은 안 된다, 가능하지가 않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결국 그렇게 말하면 성경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문제는 도덕과는 무관하다,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겠죠. 겸손 문제만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것 어느 것 하나도 도덕적인 것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원칙이 이제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자꾸 이 믿음과 도덕을 연결을 시키죠. 그래서 도덕적 행동이 나와지면은 그 선한 거니까 믿음이 있는 거,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설교가 자꾸 도덕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성경에 도덕은 없습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도 실천이 가능하거든요, 사실은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인간의 양심이나 또 인격이나 성품, 그런 것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도덕이에요. 겸손도 그런 식에 보면은 가능하죠. 우리 양심과 인격으로 겸손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성경서 말하는 겸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도덕을 자꾸 그 믿음과 연결해가지고 신앙의 행위로 그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도덕적 행동을 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간주가 되고 그게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선전이 되는 것을 많이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인간이 뭘 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선하다 이렇게 인정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뭘 해도. 인간이 선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용서되고 죄 없는 거룩한 자로 역임받는 거. 그러니까 선하다, 이것도 예수 안에서 일컬어지는 것이지 예수님과 따로 단독적으로 분리가 되어가지고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서 내가 선해진다, 이건 나와질 수 없는 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선하다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선한 것이죠. 근데 그 믿음까지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 힘으로 선한 인간이 되어져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요, 모든 관심을 자기에게 두게 돼 있습니다. 그 태생적으로 그래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무화과로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부끄러움을 가린 거였죠. 자기를 위한 최초 행동입니다. 자기 관심이에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수치스러우니까 가려서 자기 부끄럽지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구나. 어떤 그런 회개.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를 돌아보고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어떤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서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가 되거를 되려고 하는 것.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인간의 이제 습성이 된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그런 용도로 많이들 또 생각을 해버려요. 남들 다 하는데 난 안 하면 부끄러워지니까 나도 같이 해가지고 부끄럽지 않으려고 왔죠. 남들 따라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그런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저도 그런 것이고 여러분도 그런 것이고. 이렇게 모든 걸 이제 자기 중심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도덕이라는 것도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고 또 내가 선한 사람으로 내보여지고 싶어하는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어지는 그게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도덕의 다른 점이 뭔가 하면은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내 생명으로 여깁니다. 내 생명 그렇게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 모든 걸 다 걸어야 될 분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께 모든 걸 건다. 내 목숨까지도 주께 달려있다. 그게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반면에 도덕은 안 그래요. 도덕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도덕에 내 모든 걸 걸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도덕적 생활에 모든 걸 걸겠습니까? 내 목숨까지도. 도덕이 생명이 아닌데. 도덕을 자기 생명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 이분의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이화여대 철학과 어떤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그 이화여대 교수 신문에 글을 썼어요. 교수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글을 썼는데 그분이 그 글을 통해서 한 말이 뭔가 하면은 그 청문회 이제 참석하고 또 이화여대 사태를 이제 겪으면서 도덕의 힘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꼈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분이 본 세상의 도덕은 한낱급 거치장으로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힘을 잃었다. 사람은 잘못을 해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공직에서 물러나는 일이 희소해지고 어떤 증거를 내밀어도 부인하고 보는 그런 사회에서 교수가 뭘 가르쳐야 되는가 그런 글을 막 썼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청문회 그 참고인으로, 그 다음 참고인으로 와가지고 뭘 물어봐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뭐 이런 모습 보면서 어떤 도덕이 사라지고 정말 도덕이 힘을 잃고 무용지물 같은 그런 느낌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뭔가 자괴감이 들어서 글을, 그런 글을 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 교수님은 도덕이란 것에 대해서 뭔가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덕에 대해서. 사람은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지를 않은 것 같아요. 도덕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양심이 있고 도덕심이 있다면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지. 그런 환상을 갖고 있는 거죠. 도덕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도덕은 자기를 위한, 자기를 치장하게, 자기를 위한 도구예요. 목숨 안 걸어요. 그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때문에 믿음과 도덕은 절대로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것에 대한 스가랴 선지자 예언입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이 선지자 예언한 내용이 뭐냐면은 세상에 오실 메시아는 온유하고 겸손해서 나귀를 탄다. 근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얼핏 생각하면은 겸손이 뭔지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구슬을 타도 되는 분이 마트질을 탔다. 그렇게 다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두고 겸손, 그렇게들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도덕적 시각에서 이해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말을 타셔도 되는 분이 나귀를 탔어. 야, 겸손해.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면은 겸손은 돈 많은 부자나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에쿠스를 탈 만한 사람, 그런 권력 있는 그런 사람이 마트질을 탄다. 야, 겸손해.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이지 가난한 사람이 마트질을 탄다 해가지고 야, 겸손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높은 사람이 작은 차를 타면은 야, 겸손하구나 이렇게들 여긴다는 거죠. 있는 티를 안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이 뭐냐면은 뭔가 있는데도 그 티를 안 낸다. 높은데도 뭔가 그 티를 안 낸다.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고개를 숙인다. 이런 식으로들 겸손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겸손이 그런 거냐는 것이죠. 그런 거냐. 예수님이 겸손을 보이시려고 나귀를 타신 것이라면은 차라리 그냥 걸어가시는 것이 더 겸손하지 않습니까? 나귀 새끼는 오히려 동물 학대입니다, 그거. 그 새끼 조그마한 걸 타시면은 그 새끼 얼마나 힘들겠어요. 동물 학대죠. 오히려 욕먹기 좋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뭐 동물보호 이런 것이 없었으니까 뭐 그냥 지나칠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의 사람이 그 성경 보면은 아니, 나귀 새끼 왜 타지? 그 힘들게? 뭐 이런 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새끼를 타고 성에 들어가시냐 그 말이죠. 그것도 힘없는 새끼를 너무 괴롭게 말입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성경에 말한 그 예수님의 겸손은 도덕 기준 가지고 이해를 안 됩니다. 도덕으로 절대 풀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절 앞에 보시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뭐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라고 합니까? 그 뒤에 얘기 나오는 거죠. 왕이 나귀 새끼를 타신 걸 보면서 그 왕의 공의와 구원과 겸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공의다. 그게 어떻게 공의가 돼요? 나귀 새끼 탔는데.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구원이다.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어떻게 구원이 됩니까? 우리에게. 그냥 나귀 탔을 뿐인데.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겸손이다. 그게 어떻게 겸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생각, 상식 가지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내용 자체들이.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이것을 말이 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을 보면서 공의를 보게 되고 구원을 보게 되고 겸손을 보게 된 그 사람들은 그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렇게 일컫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를 보면서 구원을 받다, 겸손을 받다. 아, 너희가 진짜 시온의 딸이야. 너희가 진짜 예루살렘의 딸이야. 이렇게 일컬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본다고 해서 어떻게 공의를 알게 되고 또 구원을 보게 되고 겸손을 배우는가. 자, 이걸 알기 위해서 왜 나귀 새끼를 타시는가. 자,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시느냐. 자, 그 나귀 새끼를 타신 분을 스가랴 선지자가 왕이라고 합니다. 왕. 왕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 왕이라면 마땅히 말을 타야 되죠. 말을 타는 것이, 힘 있는 말을 타는 것이 왕의 권위고 상징이에요. 힘 있는 말을 타는 것. 근데 힘 없는 나귀를 탄다. 그것도 새끼를 탄다. 그건 왕으로서의 체면을 구기는 겁니다. 세상 시각에서 왕이 왕답지 못하게 보이는 행동이에요. 전혀 왕의 과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은 어떤 왕을 원합니까? 말 타고 호령하면서 땅을 전부하고 나라를 늘리는 그런 영웅적인 왕이냐? 아니면은 지금 나귀 새끼 탄 것처럼 나약하고 힘없고 보잘것천한 그런 왕이냐? 세상은 힘 있는 왕을 원하잖아요. 말을 타서 멋있는 영웅으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걸 이룰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하고 그런 왕에게 힘을 둡니다. 희망을 둬요. 자, 우리 왕은 저렇게 힘이 있으니까, 영웅이니까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거야. 희망을 두죠. 그런 사람들에게 나귀 새끼를 타는 왕은 절대로 왕으로 대접받지를 못합니다. 우린 당신 왕 안 하겠소. 이렇게 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탄 왕보다도 말 탄 왕을 더 원합니다. 힘 있는 왕을 더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왕 같은 왕. 교회가 목사를 청명할 때 그런 모습들이 많이들 좀 나타나요. 제가 언제 은퇴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은퇴하면 또 이제 그 목사를 청빙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목사 청빙할 때 볼 것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복음만 바르게 전한다. 그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예, 해놓고 딴 거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요. 딱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아예 그걸 안 봅니다. 아예 안 봐요. 복음을 전하는가에는 관심을 전혀 안 둡니다. 설교를 들어보긴 해요. 오시오에가 설교 들어보긴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복음에다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설교를 좀 듣기 좋게 잘하는가? 그게 관심이 늦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좀 더 큰 교회는 조건을 붙입니다. 학위가 있습니까? 외국에 유학 갔다 왔습니까? 그런 것들을 따지죠. 뭐냐면 우리 교회 이만큼 큰데 우리 교회에 걸맞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되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어떤 교회 그 청빙 그것을 보면서 기가 막힌 하나 있는데 그 막 쫙쫙 내오면서 그 안에 키 메시지 나왔습니다. 그래 그게 좀 말이 있는가 좀 나오다가 저 딱 이제 그 지웠더라고요. 키가 볼 때 하여튼 저는 잽도 안 되고 키가 컸어요. 막 어디 뭐 학교 음 나오고 뭐 나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키 작은 그런 목사 그 교회보다도 좀 키 크고 풍채가 있는 그런 목사가 와야 우리 교회 이신이 선다 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 제가 이제 한두 번 본 게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진리고 그 생명이라고 하는 절대적 시각이 있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무엇에도 양보하지 않을 절대적인 거. 그게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에게 하나의 기준으로 완전히 밖에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내 마음에 든다, 재미가 있다, 인품 좋다, 취향, 내 취향에 맞다. 그게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은 진짜 신자라면은 진리를 위해서 소위 좀 재미있어 교회에 부흥시킬 능력이 있어 이런 건 버릴 수가 있어야 되죠. 진리를 증거해줘 그러면서 그래도 또 거기에다가 교회를 좀 키울 수가 있고 뭐 이럴 수가 있고 그런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진리 복음만이 생명이다 그걸 버리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진리라는 게 없으면요 그게 생명으로 자리하고 있지 않으면 늘 반드시 엉뚱한 걸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엉뚱한 걸.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엉뚱한 것은 지금 내 입맛에 맞는 걸 찾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설교해 왔던 것들은 여러분 속에 진리가 생명으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걸 묻는 것이었다. 그래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 속에 생명이 진리가 생명으로 자리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요. 그 생명된 진리, 그 기준이 무너져버리면은 온갖 세상 것이 다 쏟아져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신앙이라는 옷을 입고, 도덕의 옷을 입고, 막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내게 힘이 되는 거, 내게 좋은 거, 이걸 원하기 때문에 늘 복음 팽개쳐지는 거, 팽개쳐지면서 다른 걸 골라내고 선택을 하고 그런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목사도 교회를 그게 부흥시킬 목사, 이걸 원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발, 정말 제발 생명의 진리 그 하나, 오직 그것만큼은 좀 죽으라고 붙들고 계시라는 겁니다. 진리, 그게 나에게 생명이다. 이건 놓으면 죽는다. 좀 그런 심정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좀 그렇게 깊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이 잘 사는 것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것이. 딴 게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계속 객결로 갔는데 우리가 힘 있는 자를 원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낙이 새끼를 타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십니다. 다른 방향으로. 우린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낮아집니다. 그러면 낙이 새끼를 타신 예수를 보면서 아, 예수님이 저렇게 낮아졌구나. 예수님 저런 분이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구원 받았다고 할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낮아진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걸 깨닫게 된 거. 그게 구원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전에 제가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발음받아 죽는 걸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랬죠. 영문 밖으로 나갈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내가 더럽다는 걸 아는 자입니다. 나는 쫓겨나가는 게 마땅하다. 자기를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러운 존재야.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돼. 그걸 아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은요, 나귀를 타시고 세상과 전혀 다르게 영광이 되지 않는 길로 가신 거. 그게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걸 십자가의 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영광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난 예수를 믿는 게 이 땅에서 영광된 존재, 내 이름이 높아진 그걸로 믿지를 아니한다. 난 더러운 존재니까 예수께 계신 분 내가 잊지 않으면 죽는다. 그거 하나입니다. 이게 겸손이기 때문에 신자의 겸손, 믿음이 아니면 가능치가 않아요. 예수님을 보면서 아, 나는 심판받을 그런 존재였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 그게 겸손의 세계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신 것으로 이것을 보이신 것이죠. 그게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힘과 상관없는 분으로 오셨다. 그 뜻이라겠어요. 그렇다면 누구든지 간에 예수께 나와서 힘을 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힘 되는 걸 달라.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다른 예수니까. 신자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단지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심판서 건진받은 그 은혜에만 온 마음을 두기를 소원하는. 정말 주님의 은혜에 대해 모든 마음 뺏겨서 살고 싶습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나와지는. 그게 겸손이고 화평은 이러한 겸손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뒤에 10절 보시면은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힘으로 다스리지고 힘으로 유지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힘에 의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라면 화평은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힘이 다스리는 곳에는 반드시 충돌과 경쟁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계의 질서는 뭐냐면은 겸손으로 나타나는 화평이에요. 그게 예수님 세계의 질서입니다. 그게 교회의 질서로 나타나야 돼요. 화평이. 왜냐하면은 자 교회가 화평의 왕인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을 전부로 바라본 세계지 않습니까? 그런 세계에서 힘의 충돌, 어떤 누가 더 잘났는가의 충돌,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나와 질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늘 얘기한 것처럼 나는 주님이 아니면 심판할 존재입니다. 그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 고백과 고백과 고백이 모여있는데 거기 나올 게 뭡니까? 화평이죠. 충돌이 아니에요. 우리 은속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교회 실질이 그겁니다. 화평. 목사가 다스리고 목사가 위에 있는 그런 질서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의 겸손에 의해서 다스리는 그런 교회를 늘 우리가 추구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이 세상과 다른 세상으로 존재해야 돼요. 교회에 들어오니까 뭐 세상과 똑같네 이러면 안 되죠. 아, 다른 세상이더라. 거기는 힘 있는 자가 없다. 힘이 오히려 대접 못 받고 힘이 천대를 받더라. 그런 다른 세상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교회니까. 그런 세상에서야 뭐 화평의 질서죠. 근데 지금 교회는 그걸 다 베려놨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힘을 원하고 힘 있는 자로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가 가득하죠. 그래서 늘 신앙의 자랑이 있고 경쟁도 있고 화평은 존재하지를 않죠. 겉으로 그 교회인데 친하게 지내는 게 화평이 아니에요. 높고 낮음이 없는 겁니다. 그게 화평의 세계죠. 하나님은 힘으로 존재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래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힘으로 사는 세상 결말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을 추구한 세상의 마지막은 심판이다. 이걸 아는 게 신자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계, 참된 생명의 세계를 그 나라를 바라보게 돼요. 힘의 나라가 아니고.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가를 아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마음에 두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던 건 다 가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읽을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짐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거기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는 율법이라는 짐을 지고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세상 인생의 무거운 그게 아니라 율법의 짐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을 의롭고 믿음 좋은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스스로 자처했죠. 그 이유는 율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자기들 율법을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생각하는데 누구 말 듣겠습니까? 자기가 잘하고 있는데. 그런 세태를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피를 불어 침투지 않고 슬피로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회개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난 잘하고 있어. 이리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판이죠. 딴 사람 못하는 걸 보면서 너 왜 이거밖에 못해. 비판을 잘하죠. 근데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만약에 누군가를 비판한다면은 그 자격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만 비판할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왜? 예수님만 온전한 분이니까. 우린 누구도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누구를 비판했습니까? 바리새 이런 사람 책망을 했죠. 근데 그것은 바리새 그들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기 때문에 책망을 한 겁니다. 겉으로는 아주 착한 신앙인처럼 보였는데 실상 진리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었기 때문에 분별하라고 책망을 한 거예요. 근데 세일이 창녀, 더럽다고 취급받던 그들 향해서는 예수님이 비판하지 않고 받아주신 것이죠. 그 죄인들을 받아주는 그것이 온유고 겸손이에요. 받아주신다는 것이.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거, 이건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실 그 십자가의 구원 안에서 죄인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려면 타인을 보실 때 십자가 구원 안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누구든지 십자가의 구원 그 안에서 타인을 보게 되면 내가 비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비판 대상이 되죠. 예수님께로부터. 오전에 생각이 있었는데 말씀드렸는데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이 예수님에게서 비판의 대상이다. 그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걸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에게서는 비판이 아니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그 모습이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내 실천이 아니고 믿음에 의한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자랑이 안 되죠. 내 기준으로 뭔가 했다는 걸 가지고 난 이만큼 했는데 왜 안 한다? 이런 구별이 나와지지를 않는 것이죠. 그게 온유고 겸손이에요. 십자가 안에서 보니까 자연히 그런 모습이 나와지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십자가 밖에 있게 되어지면은 늘 내가 기준되어가지고 당신 왜 이거밖에 안 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나와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세계인 교회를 허무는 게 돼요. 교회를 허물어요, 그것이. 다시 말할게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비판받아야 될 나의 모습입니다. 그 믿음 날 그런 모습 보게 해요. 교회에서 어떤 신앙적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예수님 판단, 심판받을 자라는 것밖에 없어. 그걸 보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것은, 받아주시는 이것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죠. 심판받을 나를 받아주신다. 그 온유와 겸손. 이게 우리 생각에 자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예수님 자기 백성을 예수님 이루실 십자가 구원 안에서 보신다고. 그러니까 십자가 구원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더러운 존재를 할지라도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으시면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피의 은혜로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구원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 짐이 될 게 없단 말입니다. 내가 뭘 못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남이 이러밖에 이밖에 못하노? 저 사람 잘하는데 늘 그런 생각들이 딱 항상 짐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세계에는 그런 짐이 존재치를 않아요. 정리하자면요. 교만은 십자가 밖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교만입니다. 십자가 밖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 용서와 상관없이 내 힘으로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 그런 내가 보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내가 보여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사람, 내가 했어. 자기 자랑이 나오면서 남을 비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겸손은 십자가 구원 안에서 자기를 보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십자가의 구원, 그 안에서 자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나의 행함이나 실천 이런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립니다. 의미를 안 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의미를 안 두죠. 다만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아니면 심판받을 그런 나, 그런 나로만 보기 때문에 함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바울처럼 난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런 고백이 가능해져요. 겸손이죠. 그래서 겸손은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런 겸손이 도덕의 산물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시고 그 온유와 겸손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화평, 그 화평이 질서가 되는 그런 교회됨. 이것이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될 주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마음에 두시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십자가 구원 안에서 부지런히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의 은혜만 우리의 마음에 자리할 것이고 그 은혜 안에서는 내가 나오지 않고 늘 주님 행하신 그 일만 나와질 거예요. 그게 주님 겸손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길 지금까지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 은석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다가 말씀에 대해서 의문 날 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는지요? 그 질문에 좋은 대답이 있습니다. BBM 무료 성경대학과 복음대화방에서 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궁금한 점들을 성경대학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해결받고 말씀과 신앙생활에 궁금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실시간을 통해 복음대화방 사역자들로부터 보험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지식이 성숙해지고 한 단계 올라가며 신앙생활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복음대화방으로 방문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룩한 질문의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복음대화방의 주소는 www.bbnchat.org입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08번째 시간. 한국교회의 성장은 화려한 약속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그 화려한 약속은 다름이 아니라 민족 복음화였다. 교인들의 꾸준한 성장은 성도들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그 자신감은 다시 놀라운 성장으로 연결이 됐다. 그로 인해 성도들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이 나라를 세울 수 있음을 스스로 확신하고 있었다.
1: 당시 한국인 사역자 한 명이 660명을 외국인 선교사가 무려 1630명을 감당해야 할 정도로 교회는 급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계속 이런 추세로 교회가 성장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국교회는 북감리교 선교회만 놓고 보더라도 약 40만 명 이상의 교인들이 확보되는 교세를 가지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다 다른 선교회를 더한다면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결과를 예상할 수가 있게 됩니다. 민족 복음화는 황된 꿈이 아니었습니다.
2: 아이고, 이렇게 살판 날 줄이야.
3: 아니,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2: 좋은 일이요? 있디요? 아며, 있고 말고요.
3: 아니, 무이가 그리 좋은 일이 있어서 그리 그러십니까? 아이, 그거이 뭡니까?
2: 아, 그거이 말입니다.
4: 아이, 그거이 뭡니까? 내래도 좋은 것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라요.
2: 아이고, 저, 나오셨습니까?
3: 아이고, 어서 나오시라요. 예.
4: 아이고, 어서 말을 해보시라요. 내래 그 들어오는데, 모이가 그 상당히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2: 거의 뭐인고 하면은, 내래가 요즘 같으면 천국이 따로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당으로 몰려오고 몰려온 성도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나라를 위해 힘쓸 일꾼으로 성장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4: 맞습니다. 내래도 요즘 같으면 천국이 여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저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거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또 그거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3: 저 길언데 말입니다.
2: 아, 또 뭐이가 말입니까? 내래 고향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면은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뭐이가 또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3: 이거 미안합니다. 내래 기르고 싶어서 기르는 거이 아니라.
2: 아, 그래 뭡니까? 어서 그 말씀을 해보시라요.
3: 호사하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 또 무슨 말씀을...
4: 아닙니다. 말씀해보시라요.
3: 저 그게 말입니다. 내는 자꾸 외놈들이 걸려서리. 아니, 놈들이 우리가 잘 들은 것으로 언제까지나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아, 내는 고거의 걱정이 돼서...
4: 아무리가 외놈들이라고 해도 이젠 우리를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가 이젠... 예전의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외놈들도 그런 우릴 예전처럼 어떻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2: 아, 그것은 그렇다시고 성도들은 어떡합니까? 성도들을 지난번 좀 족치게 되면은
4: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그 어떤 역경이나 환난이 와도 다들 이겨낼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전 이제는 믿습니다. 믿음이 그만큼 자랐다는 것을 내래 잘 알고 있시오.
3: 예,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뭐 거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어서 기도하러 올라갑시다.

0: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이거 이러다가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거 아닌지. 놈들을 이 정도에서 꺾을 수만 있다면은.
1: 알았습니다요. 놈들이 왜 저러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0: 그래? 그것이 그게 뭔가?
1: 그게 말입니다. 놈들은 교회를 통해 나라를 만든다고 합니다.
0: 나라?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홍승표, 이윤정, 이상헌, 정훈석.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0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인생이 광야길에 서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사실 죄악된 세상에서 인생이 봄날보다는 인생이 광야길이 더 많은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이다. 시편 121편에서 다윗은 인생이 광야길에서 길을 잃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라본 그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언제나 깨어 있어서 나를 돌보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는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인생의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당신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런 문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고 아껴주시고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BBN 방송은 순수한 복음과 찬양만을 전해드리며 한결같이 상업성이 전혀 없이 오로지 청취자들의 믿음의 후원으로만 운영되어 온 비영리 기독교 방송국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은 1년에 한 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나눔의 경주를 통해 후원을 받음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혹시 지난 시간 나눔의 경주에 참여를 못하셔서 후원 결정을 못하신 분이나 방송을 들으시면서 후원을 생각해 오신 분들이나 또는 방송을 듣다가 은혜가 되어 후원을 결정하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후원 방법은요.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선교 후원란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전파되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선교 사역에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어주신다면 방송 선교를 전함에 있어 큰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46편에서 51편 말씀입니다.
4: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더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혼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2: 47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의 큰 임금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이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지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4: 48편.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더라.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견고케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개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2: 49편.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들을 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혼란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저러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버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 도다. 저희의 속상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종기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주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4: 50편.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타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수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라.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2: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들었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시편 46편에서 51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생활하면서 가끔은 어떤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기억들은 없습니까? 때론 우리가 자동차 키나 혹은 집의 현관에 키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공공장소에서 아기를 잃어버려 애타게 찾고 있는 엄마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이와 같이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그 찾는 자의 심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본래부터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려진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당신은 잃어버려진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께 반응하십시오.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셔서 당신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1: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신 줄로 믿고 또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도 요한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기쁨은 지극한 기쁨을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그 삶에서 그 같은 과실을 맺는다면 그는 바로 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인데요. 물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들을 건지게 될 것이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데 그 기쁨이 엄청나다 하는 겁니다. 보시면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과실을 원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가지가 과실을 맺지 않는다면 그분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제해버리실까요? 이것을 옮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와 같은 사람을 열매 맺는 장소로부터 제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하나님께 열매 맺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제외되어진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 중에는 뭐 중직자도 있을 수가 있죠. 일반적인 성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가지를 제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실을 맺는 장소로부터 떠나 있었다, 제외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때때로 이런 과실을 맺는 장소로부터 제외되는 육체적인 죽음으로 이런 부분들이 결말이 나게 되는데 저는 이것이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말했을 때 바로 그 의미가 아닌가 하는 성경적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죽음으로 과실 맺는 곳으로부터 그를 옮기실 때까지 계속하여 그 나름대로의 의미들을 이렇게 진행시키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불러가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알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열매 맺는 교회인 신령한 초대교회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제외되었습니다. 이 두 거짓말쟁이는 그 교회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오늘날 일부 교회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초대교회에 남아있기를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무릎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리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본문에 깨끗게 한다 하는 것을 가지치기로 잘라내는 것으로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또 그렇게 하실 때도 있으신 거죠. 그러나 이것은 문자 그대로 깨끗게 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부를 잘라내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의심할 바는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때로는 해치는 것들을 우리에게서 옮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또 제거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옮기십니다. 때로는 병을 옮기시기로 하고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맺으시는 그 여러 가지 귀한 사역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과실을 원하시는가, 열매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라내는 방법으로 상처를 입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고 교제에서 멀리 떠나 있는 그러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것은 우리를 덜 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는 더 상해지고 아파하는 그러한 경우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벌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분의 징벌은 그분께서 우리를 대적하시는 것이 아니신 거 여러분 아시겠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과실을 얻으려고 애쓰십니다. 그 애쓰시는 그 애쓰심 앞에 우리가 과실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는 불평하며 그분에게서 멀리 떠나가는 그러한 경우를 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징계는 그렇게 많이 우리를 해치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깨끗게 한다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깨끗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도 베들레헴 지방에 가면 포도원에서 그 포도나무가 이렇게 땅에서 자라잖아요. 이렇게 자라는데 거기에다가 이 돌덩어리로 버팀목을 대주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포도가 더러워지고 해충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돌아다니면서 포도가 익기 전에 포도를 이렇게 씻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호해 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우리가 더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씻겨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분께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하시는가? 자, 15장 3절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일러준 말로 우리가 깨끗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 일러준 말로 깨끗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다른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3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성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우리 죄로부터 씻김을 받은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갈 때 더러워진 우리는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해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단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깨끗해지기 위함인 것이죠. 시편 110편 9절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신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저절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걷고 있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진실된 교제 가운데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실제적인 테스트가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그가 말씀으로 하여금 자기의 삶의 길을 인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살폈고요. 이제 조금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15장 10절 14절 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 찬송가에는 예수께서 우리의 참 좋은 친구가 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친구 되심은 감당케 어려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오늘날에는 낮아지신 예수가 아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로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자칫 감상적이며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제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제 친구라고 말한다면 그를 제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는 데는 조건이 있는 것이죠. 아무나 다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친구가 된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명령대로 다 행하고 계신가요? 명령대로 다 순종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함부로 예수님을 내 친구라고 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시는 그 분명한 교훈들을 여러분들이 잘 쫓아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3절로 가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친구가 되는 한 가지 시험이 있어요. 14절로 가보세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죠. 이것은 우리가 찬양 나누기 전에 함께 나누었어요. 15절로 17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지킨다면 우리는 그분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친히 마음을 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스스로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분의 친구였기 때문에 그에게 그분의 계획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분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찾아내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친구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로 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신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로 가서 그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말하고 그에게서 이해와 도움과 격려를 얻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집중해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는 것을 주목해 보시면 많은 사람들은 선택의 교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놀랍고도 실제적인 것이죠. 많은 낙담한 그리스도인들이 주여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셨으니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를 의지합니다. 캠벨 몰간 박사는 그분께서 나를 선택하셨으니 그분께서는 나를 책임지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소수의 제자는 여러 시간 내에 근데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목자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양들은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회심했던 한 목회자가 구원받기 전에 도둑질했던 죄가 있었습니다. 그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어느 날 밤 그는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한 닭장을 지나가게 되었대요. 그것은 그에게 대단한 유혹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는 멈추어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저 닭들이 아니라 주님의 재산이 바로 제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건데 참 훌륭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위대한 목적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인데 단지 사라지는 열매가 아니라 남아있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우리 영성의 계측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언급함으로 이 열매 맺는 부분에 크게 달하시는 거죠. 17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서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한 또 하나의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 이것만큼 귀하고 놀라운 법은 없다고 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를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할 것입니다. 저는 한 그리스도인의 평판은 그가 어떻게 세상에 대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표시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인기가 있을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어느 그리스도인도 예수보다 더 많은 명성을 얻을 권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명성을 얻기 위해 타협하는 태도를 조심하십시오. 세상은 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만일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묘하게 또는 신앙심이 깊은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것은 위장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인데 특히 많은 명성을 원하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더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서 인기를 얻으려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참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와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알고 신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 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주님보다 더 위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주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께 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3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이것은 중요한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마치 어떤 막연한 누군가가 저쪽 바깥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미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 관해 증거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실제적이라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그리스도께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지 아닌지 알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충만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될 것이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하루 24시간 365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시간 다 함께 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13절까지 계속되는데 오늘은 40절까지만 보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 보통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하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 왕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러니까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 하는 이 말은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손을 이렇게 폈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당신을 기대합니다. 이제 이런 의미로 손을 펴는 것이죠. 근데 출애굽기 9장에 보시면 모세도 그런 자세로 기도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 33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런 자세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또 디모데전서 말씀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식으로 기도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고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그렇게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기도하는 분들 중에 보면은 손 들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가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는 전혀 잘못된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취하는 자세, 손 모으고 눈 감는 거, 이건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집중하기 좋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긴 옛날에는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손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 펴고 그리고 얼굴은 하늘을 향해서 많이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지요.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 이런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에도 보시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뒤에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해도 좋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해도 좋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해도 좋은 것이죠. 뭐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을 계속 보시면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뭐라도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것이 힘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또 많이 암송하다 보면 이제 그것이 기도 가운데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좋은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래서 기도할 때 가급적이면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잘 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조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길을 삼가야 한다는 것. 다윗의 자손들이 자기 길을 삼가야 하고,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것처럼 살기만 하면 잘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가 잘 알죠?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길을 늘 삼가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놀라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5장 32절 33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하면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삶에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갈 길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본문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와서 또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보고 있는 곳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 있는 곳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성전에 와서 또는 그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멋진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에 와서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또 이 성전을 향하여 멀리서 누군가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 또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 하는 이 말은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어떤 것이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오늘날에는 굳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거든요. 있다면 우리도 뭐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성전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있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주시는 것이죠. 모슬렘들은 오늘날에도 기도할 때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죠. 그들의 교주 모함을 스타하는 곳이 이제 메카이기 때문에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모슬렘들이 일정한 시각만 되면 다 그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 방식을 제 생각에는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온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자기네 실정에 맞춰서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오늘날 더 이상 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필요 없고 성전이 없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자, 30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내용을 기도했는가 하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전에서 기도하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지은 그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용서지요. 여기서 죄 용서해달라 하는 것은 뭐 구원받기 위해서 죄 용서해달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 지은 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이제 그 죄를 용서해 달라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구원파의 교리 중에서 결정적으로 잘못된 교리가 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생활 중에 지은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구원파의 가장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은 죄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다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원받았으면 뭐 실수를 하건 잘못을 하건 죄를 짓건 상관없어요. 죄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없어도 된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물론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한 줄 아십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짓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느냐? 예, 회개하고 자백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서 1장 9절입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나 자백이나 여기서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구원파 사람들은 생활 중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만약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다윗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게요. 시편에 보시면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시가 시편 51편이죠.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가 정말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에 구원파의 논리대로라면 다윗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회개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죄 지을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것이고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믿는 자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하는 말씀이 참 여러 번 나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거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5절 16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3장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기도 회개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회개하라는 말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31절부터 보시면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기도한 내용이 여기 또 소개되어 있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둘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자, 31절과 32절의 내용은 뭡니까? 공의로 사람들을 심판해달라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왕은 명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사람인지라 항상 옳은 판단만 내리시는 건 아니겠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공의로 사람들을 재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31절, 3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무엇을 뿌리든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바르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십니다. 공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조심해서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굳이 원수가 불려가지 말고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또 공의로 심판을 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억울한 일 당했으면 또 그것도 우리가 직접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바르게 판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33절 34절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적국에게 패했을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붙잡혀간 사람들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내리신 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적국에게 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하면 벌하실까요? 벌하지 않으실까요? 벌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매를 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벌을 받게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예. 잘못했으면 무조건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뭘 잘못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잘못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바로바로 회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5절 36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자, 이번에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벌을 받을 때에도 이곳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다시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비가 많이 부족한 그런 물 부족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옛날엔 안 그랬는데 하여튼 언제부터인가 물이 부족한 비가 부족한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는데 그것도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범하는 죄와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계속 자연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복을 주실 텐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벌 주시기 위해서 비를 적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하고 예배 생활 더 잘해야 되고 그리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면 35절이 그런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5절 중간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자, 여기 보니까 기도할 것 말씀하고 있죠.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죄에서 떠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온다. 이 나라가 흉흉하다. 뭐가 자꾸만 안 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뭘 해야 되느냐? 요 세 가지를 하는 거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찬양하고 더 예배 생활 잘해야 되고 그리고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떠난 삶 살아야 되고 예배 생활 잘해야 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37절부터 40절 또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자, 37절부터 쭉 보시면은 여러 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 앞에서는 전쟁에서 패하는 재앙 말씀을 했고 그다음에 비 오지 않는 이런 재앙 말씀했는데 37절에 보니까 뭐 기근, 전염병, 뭐 깐부기, 메뚜기, 황충, 또 적국 뭐 등등 많은 재앙들을 여기 한꺼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이 닥치면 누구라도 그것이 재앙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39절을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재앙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하시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벌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40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 40절 다시 보세요.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예, 한 번씩 혼이 나야지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할 테니까 하나님 잘못한 대로 벌도 주시고 그리고 용서해도 주시고 그렇게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바로바로 회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잠언 2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죄를 짓고도 회개할지 모르면 나중에는 이 양심이 무뎌집니다. 그 죄에 대해서 이제 둔감하게 돼버려요. 회개도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오늘 본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이 내용은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보니까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님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주시고 저런 경우에 저렇게 해주시고 아주 다양한 경우를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막연하게 대충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또 막연하게 대충 응답해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명쾌한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하면 우리가 명쾌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드린 기도를 살펴봤는데 솔로몬 기도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기도를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솔로몬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 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믿음의 승리를 말씀으로 증거하고 찬양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프면 한밤중에라도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건강이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인데요. 만일 여러분들이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어떤 희생을 지불하면서도 전도에 앞장설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천국 영혼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말씀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나의 영혼과 내 이웃의 영혼이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ITL 카드를 신청하셔서 그분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읍섬 밑에 각주가 있죠. 만일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니 무화과 나무 말라 죽은 사건으로 무엇으로 연결짓고 있어요? 믿으라. 믿음과 또 하나 뭐로 연결되고 있어요? 믿고 구하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걸 가지고 또 기도 만능주의로 흘러가죠. 믿고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많이 들어봤습니까? 많이 안 들어봤습니까?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믿고 구하고 의심하지 않아서 이루어진 거 있었는지 한번 간증해 보세요. 손 들고.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전반부 말씀입니다.
0: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잘 모르시는가 봐요. 오늘 무슨 날입니까? 우원은 찾았어요? 오늘이 성탄절이라고 누가 그럽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다 성탄절, 누가 오늘 성탄절이라고 그러세요? 오늘 생일은 이행석 집사입니다. 부산에 오는 이행석 집사 오늘 생일이에요. 어떻게 아셨냐? 카톡에 뜹니다. 오늘은 제 카톡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다 있던, 오늘은 1년에 하나뿐인 뭐 누구의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내가 축하를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이 성탄절이라고 온 세계가 다 요란하고 떠들썩하긴 한데요. 오늘이 성탄절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추적해서 교회사라, 세계교회사가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찾아내었습니다. 그게, 세계교회사 보면 그게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그 교회사 안에 내용을 보면,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했느냐 하면 로마 황제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하고 나서 로마 황제가 태양신 섬기는 그 날이 유명한 축제 날이니까 이 날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다 그런 의미로 그냥 이 날을 성탄절로 지키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성탄절로 한 그 날짜는 무슨 날이에요?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딱 추적해 가지고 그걸 전도지에 딱 옮겨서 그냥 어느 교회사 몇 페이지에 요 내용이 있습니다 하면서 성탄절은 태양신 숭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탄절을 지킨다면 당신들은 태양신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전도지를 만든 단체가 있어요. 이게 어느 단체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제가 그 직접 전도지 봤거든요. 그 전도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한단 말이에요. 이때쯤 되면 여러분 혹시 그런 전도지 받아보신 분 계세요? 몇 사람 되잖아요. 벌써 몇 사람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야, 이 그 크리스마스 지키면 이거는 완전 태양신 숭배하는 날이다. 우상 숭배하는 날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뭐 이 대답하기 곤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토록 아주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부터 12월 25일은 무슨 날로 생각하고 있어요? 성탄절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단들이 이날은 태양신 숭배하는 날입니다. 당신 성탄절 지키면 큰일 납니다 하면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에 끌려간 사람도 틀림없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다 그 날짜 정확하게 우리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 날짜를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날짜가 언제냐 아니냐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친히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언제 오셨느냐, 날짜 달, 날과 달과 절기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그리고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냥 오늘날은 크리스마스가 상업화되어 버리고 교회 달마다 종교적 축제가 되어버린 그런 성탄절이 아닙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성도가 모일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성도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한다고 할 때마다 구역 예배로 모이든 하여튼 성도가 모일 때마다 항상 성탄의 내용은요 계속 선포되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단지 1년에 한번 성탄절 그 다음에 고난주간 또는 부활절 이거 시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림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성도가 모일 때마다, 그러니까 오늘 모였을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모였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며, 그리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리고 성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장차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마감하실지 그 내용을 한꺼번에 다 늘 이야기되어야 되고 선포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그게 구약성경에 나와요. 이 두꺼운 성경책이 구약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줄이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세상을 끝냈을 것이다. 그게 구약성경 전체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2000년 전에 이 역사 속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단 말이죠. 그래서 2000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어요. 오셔서 공적 사역은 3년 하셨습니다. 3년 동안 구약에 약속된 그 모든 약속들을 다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친히 이루어내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이제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아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구나. 그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도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일년의 절기를 지키는 게 의미가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고난받으심 부활하심 재림에 대한 말씀은 계속 선포되어야 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성탄절과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은 이 말씀이 성탄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일들과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실 것과 그리고 장차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전을 만드실 것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자 오늘 다시 본문 21장 18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 보고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간단히 한 두 가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비상적으로 읽게 되면 이런 겁니다. 딱 오늘 설교하기 좋은 본문이죠. 오늘 딱 설교하기 좋은 본문이에요. 왜요? 1년 동안 무슨 열매 맺었습니까? 전도는 몇 명 하셨습니까? 주일은 몇 분 빠졌습니까? 헌금은 얼마나 했습니까? 딱 요 설교가 딱 좋은 본문이잖아요. 그죠?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떡해요? 저주받는다. 열매가 없으면 말라버린다. 이 얘기를 하기 딱 좋은 본문이에요. 야 정말 여러분들이 목사람 이 본문을 읽었으면 이렇게 설교 안 하겠어요? 1년 동안 열매 뭐 맺었습니까? 집사님 뭐 맺었어요? 딱 이러잖아요. 그럼 팍 얼죠. 그러면 이제 그때 머리에 또 계산기는 돌아갑니다. 그래도요, 내 주일 한 번 안 봐줬는데요. 내가 열심히는 못해도 뭐 전도 한 명 정도는 했는데요. 이게 계산이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과연 이 말씀 하려고 이걸 기록했을까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하나도 없어서 말라 죽어버렸대. 얼마든지 이걸 가지고 보세요. 열매 없으면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주여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땅을 파고 그름을 주어서 내년에는 열매를 많이 맺겠습니다. 주여 용서하소. 딱 좋은 오늘 12월 25일 마지막 주에 참 좋은 본문이에요. 이거 제가 선택한 거예요. 차례도 가다 보니 그러게 되는 얼마나 좋아요. 이건 주님께서 주신.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는 뭐예요?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끝. 은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 결단도 할 것이고. 그죠? 새해 뭐 봉사 안 하겠다고 빠진 사람들 찔려가지고 목사님 다시 봉사하겠습니다 할 거고. 아 그래서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격려하거나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뭐가 사라져 버립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으며 무슨 일을 이루셨고 무슨 일을 하실지가 다 빠져버려요. 그러면 종교단체 그냥 열심히 해봅시다라는 그것만 남는 그런 단체가 될지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길 수 없는 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평행 구절을 봐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참 좋은 건데요.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다시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1장. 마태복음은 좀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이걸 날짜를 나누어서 말씀하는데요. 그걸 비교를 해보면 오늘 말씀에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럼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이루시어 가셨는데, 가시면서 사람들은 환호했는데 예수님 왜 어떻게 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우시면서. 오늘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하고 막 뛰어놀고 막 크리스마스하고 막 산타크로스하고 막 뛰어노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뭐 하실까요? 우시죠. 그냥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예수님 울면서 들어가셨어요. 왜 울면서 들어가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평해가는 소식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심판받으러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울며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년 만에 일으키겠다고 성전을 뒤집어엎으신 거예요. 그들은 목숨 걸고 성전 예배를 지켰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지만 그 성전을 무너뜨려버리는 시위, 데몬스트레이션, 예수님 시위하세요. 이 성전 무너질 것이라고. 그래서 상을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앞으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자가 다 무너질 것을 이미 보여주신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이게 같은 날 기록되는데 요 마가복음 좀 더 세밀하게 다음 날 이루어진 일로 기록해요. 그래서 성전 청결을 말씀하신 것은 그 다음 날로 이제 마가복음 기록하는데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마가복음 다시 보십시오.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말은 없지만 마가복음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그럼 예수께서 잘못한 거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열매 없는 줄 알고 가셔서 보시고 열매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어버리면 그럼 예수님 잘못한 거 아니에요? 맞지요? 아니, 무화과 때가 돼가지고, 무화과가 열매를 줄줄, 뭐, 주렁주렁 맺힐 때 돼가서 열매가 없으면 그 무화과 나무는 저주받아도 마땅하지만, 무화과 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무화과 잎이 무성한 것은 이미 여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열매가 희한하게 빨리 맺는 열매들이 있어요. 무화과 철은 아니지만 이런 열매, 밤도 올밤이 있어요. 감도 올감이 있고요. 올감, 올밤 아세요? 네, 미리 맺는 거 있어요. 다른 데는 한참, 한 달 전에 열매 맺는 것도 있어요. 가끔 그런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갔더니 아니나다가 열매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으로 보시면 일단 되겠어요. 그리고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16절에서 18절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대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성전을 뒤집어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 나가셨다가 이제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내용입니다. 19절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바로 시들어 말랐다라고 되는데 여기는 이제 바로 시들어 말랐으니까 하루가 더 지났죠. 지났으니까 어디까지 말라버렸어요? 뿌리까지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안 무서워요? 싱싱한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다고 저주해버리니까 하루 지나니까 뭐요? 뿌리처럼 말라버렸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매 맺지 못하면 이렇게 말라버립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열매 좀 맺으세요. 열매 좀 맺으라고 하면 이 말씀 가지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열매 맺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 뿌리까지 말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서 50년, 60년 되면서 도대체 무슨 열매 맺었습니까? 야, 이거 오늘 큰 소리 얼마든지 칠 수 있는 부분인데 도대체 이러면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라고 하면 찔린단 말이야. 찔리고 회개가 일어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 맺어 드린 것은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12월 달로 마무리시키고 이제는 새해부터는 내가 열매를 맺도록 애써서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결단과 결심을 촉구하고 그리고 예배 마실 때 좀 음악 깔고 그 다음에 찬양팀 나와서 결단과 결심을 하는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예 이제부터는 주님께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가는데 작심 3일도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 인간의 악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께서 모르시고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요? 대부분 이렇게 설교를 들었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연말만 되면. 원래도 열매를 내가 맺지 못했는데 이건 찍혀서 불에 던져서야 마땅한 나무잖아요. 땅만 부리잖아요. 땅만. 제가 청년회 때에 뭐 우리 집사람도 같은 청년회였습니다만은 그때 청년회 어떤 한 형제하고 이야기하면 이랬어요. 여러분 선사는 무슨 나무가 지켜요? 예, 선사는 못난 나무가 지킨다. 그래 저 시골 교회 이런 데서는요 좀 크면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남은 자는 사실 못난 자들이 남은 자거든요. 못난 자만 있다. 창원에도 마찬가지예요. 똑똑하고 잘나면 다 서울 가버리더라고요. 서울 안 가면 어디로 가고요? 외국 가버리고. 그래서 못난 나무만 지킨다 이랬더니 친구 하나 말이 땅만 버린다. 나는 못난 나무라서 위안 삼고 좀 남아있다고 생각했는데 땅만 버려. 그 말도 일리가 있구나. 땅만 버리는 열매 없는 나무 뭐 하겠어요? 찍어서 불에 던져버려야죠. 나무 뿌리까지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듣고 안 찔리면 그 사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아닙니까?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매가 없다면 뿌리까지 말라버리고 불에 던져진다는 말씀을 하면서 열매 맺으라고 강조를 하더란 말이에요. 정말 저도 뭐 어려서부터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이 그 말씀일까요? 자, 20절 다시 보시죠.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한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이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어디로 몰고 가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없음. 밑에 각주가 있죠. 만일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니 무화과 나무 말라 죽은 사건으로 무엇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믿으라. 믿음과 또 하나 뭐로 연결되고 있어요? 믿고 구하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걸 가지고 또 기도 만능주의로 흘러가죠. 믿고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많이 들어봤습니까? 많이 안 들어봤습니까?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믿고 구하고 의심하지 않아서 이루어진 거 있으면 이거 한 간증해 보세요. 손 들고. 있습니까? 내가 간증 시간 드릴게요. 한 3분 정도. 믿고 구하고 의심하지 않았더니 그대로 이루어진다. 내용 빼버리고. 내가 무엇을 믿고 구하면 의심하지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이 산들어 바다에 빠뜨려지라 하면 이 산이 휙 날아가서 어디요? 바다가 빠진대요. 여러분 저 밀항 가다 보면 수산 지나면 그게 공단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밀항 고 수산 다리 지나면 왼쪽에 공단을 만들고 있는데 그 공단이 저 어디 부산 저 어디 근처에 있었던 뭐 주물공단인가 그게 글로 간대요. 그러면서 산을 깎는 지금 몇 년째 산을 깎고 있거든요. 그럼 몇 년 동안 산 깎는 비용 얼마 들었을까요? 우리 건축하시는 지사님도 계신데 산 하나 깎았는데 얼마 겁니까? 토목공사 홍지사 하나 얼마 걸려요? 산 가는 거 하나 깎아내는데 한 뭐 수천억 안 들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교인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얼마 듭니까? 이게 한 5천억 듭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50억만 주세요. 5천억 들 거를 50억에 해결해 주겠대요. 산 깎는 거를. 여러분 그러면 계약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려요. 여러분 눈이 초롱초롱해집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가서 기도합시다. 자 목사부터 앞장서서 이름 다 산둘러 서서 손잡고 땅 옮기기 기도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주여 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기도합시다. 이렇게 세뇌시키면 세뇌돼요. 그래서 주여 이 산을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눈을 살짝 떠보는 거예요. 산이 그대로 있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 안에 의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없고 의심되는 사람 집에 돌아가세요. 빼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다시 기도하죠. 이렇게 분위기 만들어가면 여러분들도 안 넘어올 것 같아요. 넘어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또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산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선포를 하고 목사는 가버려요. 책임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믿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책임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옛날에 경상여전도에 연합회 설가, 이거 너무 자주 인용해서 두 번, 세 번 듣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니까 경상여전도한테 꼿꼿이 나세요. 우리 교회 살 때. 여러분들 여전도에 해오는 뭐 근사님들, 교회에서 막 내놓으라 하는 여전도의 회장님들 뭐 기도 많이 하는 분 많이 오셨을 거 아니에요. 100명이 넘게 오셨는데. 여러분들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어 바다에 빠지라 하면 빠질 것이고 이 뽕나무들어 바다에 신기로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믿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밖에는 안 보이니까 이 꽃꽂이 하나 꽃이 뽑혀서 이 물컵에 한번 옮겨지도록 한번 기도해 보세요.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눈 감지 마세요. 눈 감으면 내가 뽑아서 올려놓을 수 있으니까 눈 뜨고 기도, 눈 감고 기도하는 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눈 뜨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럼 눈 뜨고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딱 물러섰어요 한 1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 있지 않을까? 있다고 그래요 몇 사람이. 그런데 안 뽑혀 올리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 성경에서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앞에서 설교자든 뭐 어떤 누가 그렇게 인도해 가면 잠깐만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 맞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야 돼요. 그러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한 이 내용은 뭡니까?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전에 한번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석포교회. 그 광안리 바닷가 고가 석포예요. 옛날 이름이 석 돌 많은 포구라고 석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석포 초등학교 있고 석포 초등학교 바로 앞에 석포 교회가 있어요. 제가 전도사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는 이미 그 지금 문화회관 자리가 옛날에 산이었고 야타마가 산이었고 거기에 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늘 기도했대요. 저 산이 옮겨져서 절이 옮겨지기를. 그럴 때 어느 날 갑자기 포크레인 와서 부르르 해가지고 산 다 떠넘겨버렸어요. 그리고 문화관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체험을 가지고 가는 데마다 간증을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광안리 바닷가 오다가 그 흙을 광안리 바닷가 그 남천비치 그 삶이 그쪽에 매립을 했거든요. 그 안쪽에. 그거 와서 감격을 했다는 말씀을 들어요. 그걸 그렇게 적용해도 되는가? 아, 전도사는 목사님 가면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대체 믿고 구하고 의심하지만 그대로 이루어지려 할 때 그대로 자 24절 보세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라. 여기서 무엇이든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에게 얻을 것이라는 그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씀이 누가 보면 11절에 뭐로 나와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든지 이루어져요. 그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내용들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이에요. 무엇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주여 내 안에 교만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해보세요. 교만이 정말 보여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보세요. 주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런 기도 해보셨나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내 눈을 낮춰주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도의 내용들이거든요. 이렇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이런 기도는 하나도 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안에 뭘 가로열고 뭘 여요? 내가 원하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만한 것들을 구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우리 아까 우호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당황했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우호가 안 보이니까. 고집사님, 고경미사님. 바로 얘기합시다. 내가 딱 봤거든. 목사 얼굴이 안 보여 그 앞에는. 평소에는 목사 안녕하세요 인사할 건데 인사도 안 해. 왜? 누가 없어졌어요? 내 아들이 없어졌어. 둘째 아들이 없어졌어. 그 귀여운 우호가 없어졌어.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사님이 제가 이런 말씀 나는 그렇게 뭐 세상 그런 것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믿음을 달라고는 기도합니다. 저는 구역 모였을 때 같이 우리 들은 얘기잖아요. 정말 저는 감사했거든요. 아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믿음이 없는 자를 믿음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분명히 성령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면 믿음의 내용이 뭔지 알게 되고 믿게 될 거예요. 믿음의 내용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일은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자기가 부인되기를 기도하셔야잖아요. 하늘에 보이는 소망이 뚜렷해지기를 기도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성경 안에는 전부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 기도할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전부 기도할 내용입니다. 사실은. 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게 본성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본성으로 안 나와요, 이게.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구하는 위의 것을 찾아다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철회를 하고 계속 그래도 땅의 것이 생각나거든 금식을 하면서 주여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게 해주십시오. 시기와 질투가 없어지게 하시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것들을 십자가로 다 이루셨기에 그 십자가가 밝히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무엇이나 하십시오.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뜻들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는다고 하는데 잠을 쿨쿨 잘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일 사형을 당한다 하는데 쿨쿨 누워 잘 수 있는 평안이 참된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병이 들었어요. 당신 3개월 남았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할렐루야. 지금까지 은혜로 지내오게 하셨는데 내 3개월 동안 이제 내가 생을 정리할 수 있는 기한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 한번 만들어보는 거죠. 그동안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찾아가서 용서하는 기회가 되고 그동안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 찾아가서 사랑하는 기회가 되고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영원히 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어가요. 그런 역사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전부거든요. 전부. 예수님이 계시면 전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 안 계시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근세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 땅에 모든 부여와 명예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이게 교회에서 선포될 내용 아닙니까?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명령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별의 삶은 어느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숙제이지만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도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있습니까? 천국 소망을 늘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날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눈을 땅에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두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첫 출발입니다.

0: 여러분, 현재 여러분 마음에 있는 빈 자리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요? 여러분 마음에 구원받은 감사와 날마다 얻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지요? 아니면 생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물질을 얻으려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는지요? 이처럼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면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죄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주님, 또 십자가의 희생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심정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 흘러들어 어두운 이 시대에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1: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은 그동안 너무도 많은 죄를 지어 예수 믿고 착하게 살기에 자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술, 담배를 포기해야 한다는 두려움으로 나중으로 미루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만이 의원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쁜 습관으로 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친히 나아오도록 초청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으로 나아와야 이러한 습관이 해결되고 모든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야말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인데요.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함 받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저희 BBN 방송 홈페이지로 가셔서 메뉴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구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고 구원의 첫 발걸음을 내리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본 작가인 가네히라 케노스케가 쓴 수필집 중에 만담가인 우스미 케이코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우스미는 어린 시절을 아주 불행하게 보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여러 번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항상 우울한 표정으로 살고 있던 어린 우스미에게 그의 세 번째 아버지는 그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스미야, 내가 웃으면 거울이 웃는단다. 아버지는 이 말을 어린 우스미의 마음속에 새겨주었습니다. 우스미는 이 말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고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만담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네히라 우스미를 기억하며 자신의 책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언제 어디서나 먼저 웃음을 보이는 삶을 살고 싶다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까? 여러분들의 웃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큰 사랑과 위로와 행복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0: 하나님 은혜의 경이로움과 진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제442화 바이런 이야기 두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이인성. 안녕하세요.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의 속박을 끊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다가도 단 한 번의 유혹 때문에 다시 무너지고 더 깊은 중독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는 성공한 기업가였지만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게 되었을 때 알코올 중독이라는 속박의 사슬 역시 끊게 되었습니다.
3: 이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올 거야. 다들 나 같은 사람은 필요하지 않을 걸. 난 아버지의 회사를 망하게 하고 가족에게 수치를 가져다 줬어. 난 못 변해. 방법이 없거든. 이 벨트 길이면 충분해. 후크도 충분히 튼튼하고. 빨리 끝나버렸으면 좋겠어.
4: 바이런 집에 있니? 바이런! 프랜시스가 너 여기 있다던데. 바이런! 2층에 있니? 어, 안 돼, 바이런!
2: 오늘 이야기에 이 남자가 자살 기도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아니었죠. 사슬을 끊고 해서 전해드리는 오늘 이야기는 수차례 자살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이 어떤 순간에 무엇으로 인해 구원받았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바이런 도슨 간증의 결론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3: 당시 저는 오하이오주 리마에 있는 대규모 제조회사의 최고 경영자였지만 25년 넘게 알코올 중독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쯤 되자 이젠 술을 끊기엔 내가 너무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던 것이죠. 삼촌이 저의 자살 기도를 막으신 후 저는 다음 자살은 마치 사고처럼 보이게 위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동차 사고가 나고 말았죠.
5: 아, 바이런 씨, 엑스레이를 보면 아시겠지만 2번과 3번 요추에 골절을 입으셨어요. 그 뼈들이 대각선으로 쪼개져서 척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3: 자, 근데 지금 제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5: 아, 척수에 치료가 불가능한 손상을 입으셔서 그런 겁니다.
3: 예? 아, 그럼 수술이 가능한가요? 저 이렇게는 절대 못 삽니다.
5: 아니요, 너무 위험합니다. 일단 뼈들끼리 다 붙을 때까지 저희가 깁스를 해드릴 겁니다. 만에 하나 저희가 바이런 씨를 치료하는 중에 또 사고가 난다면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3: 그건 뭐 그렇게 비극은 아니네요.
5: 그렇게 되면 수술도 굉장히 위험하고 영영 걷지 못하시게 되실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2: 읽을 책들을 좀 더 가져왔어요.
3: 마실 것 좀 갖고 왔어?
2: 아니요. 술은 반입 금지잖아요. 그래도 이젠 깁스를 풀어서 휠체어와는 작별했네요.
3: 하지만 여기 있는 거 너무 지겨워.
2: 몸은 좀 나아졌어요?
3: 어. 다리의 느낌이 약간 돌아왔어. 이제 의사가 물리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던데.
2: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3: 그리고 술집에 잠깐 들러야지. 목말라 죽을 지경이야.
2: 바이런, 내가 하나님께 당신 술 마시고픈 마음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 중이에요. 당신도 알다시피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주셨어요. 여러 번이요.
3: 언젠간 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지. 어쩌면 교회에서 봉사도 좀 하게 될지도 모르고.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물리치료를 받은 덕에 목발과 졸업하고 지팡이를 짚게 됐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지 6개월 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 여보, 회계장부들을 다시 검토해봐야 돼요. 문제가 있거든요.
3: 문제 항상 있는 거고, 그 중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2: 당신이 맑은 정신을 갖고 있다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3: 아, 훨씬 낫네. 당신도 한 잔 따라줄까?
2: 아니요, 됐어요.
3: 아니야. 이 술을 마시면 인생이 더 괜찮게 보이거든.
2: 당신에겐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 나머지 식구들에겐 아니에요.
3: 당신 그런 말로 지금 내 기분 망치려는 거 아니지? 어? 난 말이야, 집에 돌아온 걸 축하하고 싶은 거야. 내가 죽다가 살아 되돌아왔잖아.
2: 술 마실 이유야 언제든 있는 법이죠. 안 그래요? 반면에 술을 끊을 이유는 전혀 없기 마련이고요.
3: 저의 음주 버릇은 더욱 심해졌고 건강도 악화됐습니다. 궤양은 심해졌고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 발작을 몇 번이나 일으켰죠. 또한 늘 포악하게 성질을 부렸으며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신경쇠약 증세도 심했습니다. 수년 동안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빠져나오기를 여러 번 거듭한 후 제 담당 주치의는 명확한 입장을 취했죠.
5: 지금 남편분의 심장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만약 남편께서 술을 끊고 제대로 된 식사를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돌아가실 겁니다. 남편분의 체중이 지금 정상범위 이하예요.
2: 제 생각은 그이가 죽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전에 스스로 목을 맨 적이 있었잖아요.
5: 알코올 중독은 느리게 진행되는 자살과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분께서는 알코올 치료 전문 병원으로 가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2: 그이는 제가 하는 제안은 무조건 거절해요. 아마 선생님 제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5: 제가 남편분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하지만 그래도 듣지 않으신다면 다른 의사를 찾아보셔야 할 겁니다. 바이런 씨, 그간 바이런 씨가 충수돌기절제술, 폐혈증, 골절에 심지어 척추골절까지 겪으신 병력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 전 바이런 씨를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3: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선생님은 이 도시에서 최고의 의사시잖아요.
5: 예, 지금 바이런 씨는 제가 치료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3: 아,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되죠?
5: 알코올 중독 전문 치료센터에 들어가세요.
3: 아니요,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5: 만약에 바이런 씨가 술을 끊을 마음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지금 바이런 씨는 정신병의 부류에 들어있고 그 병원에 반드시 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이런 씨를 도와줄 다른 의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3: 그러나 전 치료를 거부했고 상황은 더욱 악화됐죠. 저는 제게 방해가 되면 누구에게든 엄청나게 화를 내곤 했는데 물론 대부분 프랜시스가 대상이었습니다. 아내는 마침내 저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카운티 교도소로 저를 데리고 갔죠.
5: 벨트랑 넥타이 그리고 구두끈을 제게 주십시오.
3: 아, 그럼 나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5: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에 자살 기도를 하신 기록이 있으시더군요. 어서 이리 주십시오.
6: 나한테 이런 지옥을 주다니. 내 말 들려, 프랜시스! 당신!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3: 다음 날 아침, 저는 판사 앞에 서게 됐습니다. 판사는 소장을 면밀히 검토했는데 그 소장에는 저를 사회에서 격리시켜 치료기관에 강제적으로 입소시킬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행히 판사는 제가 자발적으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주었고 저도 처음엔 그 프로그램을 열심히 따랐죠. 여러 책들도 읽고 목사들과 상담도 해보고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유혹이 무너지게 되자 이전보다 더 심하게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다시 날마다 한 병 반의 위스키를 마셨고 최면제에도 중독된 상태였죠. 그런 중에도 프랜시스는 아침 저녁마다 저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7: 하나님, 제발 저희 남편에게 어떻게든 해주세요. 그 사람은 지금 사업을 무너뜨리고 있고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젠 너무 창피해서 더 이상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제발 무엇이든 해주세요. 제발요, 주님.
3: 어느 날 저는 프랜시스에게 거짓말을 하고 클리브랜드로 갔습니다. 거기서 자살을 할 계획이었던 저는 위스키 두 병을 사들고는 호텔 18층에 방을 잡았죠. 그리고는 뛰어내리려고 창문을 열고 창문턱에 오르는데 창문 및 서랍장 위에 있던 성경책에 손이 닿았습니다. 그 순간 행동을 멈추고 책장을 넘겼죠.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바로 나잖아. 내가 바로 미련한 자인데 뭔가 길이 있는 게 분명해. 그 순간 저는 술과 싸워 이겨내리라 결심하고 리마로 돌아와서 아내의 성경책을 빌려 호텔에서 읽었던 잠언 17장의 말씀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콜럼버스로 치료를 받으러 가겠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곳으로 가는 길에 다시 무너져 또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 밤 알코올 중독에 의한 선망증이 너무 심해져서 결국 저는 강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죠. 다음 날 아침 도움을 받고 싶어서 한 목사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는 알코올 중독자는 다르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고 그 대답을 들은 저는 전화기를 던지면서 화를 냈죠. 그러자 프랜시스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8: 여보세요?
9: 구두 목사님이세요?
8: 네, 그런데요.
9: 아, 방금 라디오에서 목사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 설교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 남편을 완벽하게 묘사하는 말씀이어서요. 전 남편을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 중인데 남편은 여전히 알코올 중독이에요. 저 혹시 목사님께서 저희 남편을 신방해 주실 수 있나요?
8: 네, 그곳에 잠깐 들르겠습니다.
10: 여기 혹시 바이런 도슨 형제님 계십니까?
3: 제가 도슨인데요. 혹시 당신 목사입니까? 아닌가요?
10: 네, 맞습니다.
3: 저 목사라든지 성경 이런 거에 상관하고 싶지 않습니다.
10: 전 여기 형제님 부인의 요청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형제님은 지금 제 시간을 낭비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고 계신 겁니다. 저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서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3: 아니, 아내가 목사님께 제 얘기를 했습니까?
10: 제가 꼭 알아야만 하는 것만요. 형제님은 술을 끊기 원하시지만 이겨낼 힘이 없으시다고요.
3: 예.
10: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한 남자에 관해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 그리고 그 목사님은 마가복음을 펴서 군대 귀신 들린 자에 대해 말씀해 주셨지요.
10: 형제님, 이제 이해되십니까? 형제님을 조종하고 있는 것은 악한 영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을 제어하기엔 형제님은 무력합니다. 만약 형제님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없으시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3: 저도 제가 무력하다는 거 잘 압니다.
10: 그 남자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장면이 기억나나요?
3: 네.
10: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형제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나요?
3: 예, 믿습니다.
10: 그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중대한 일입니다. 죄의 형벌은 죽음이고 영원한 지옥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분이 없으면 우린 계속 죄를 짓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유혹에 저항할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님은 거듭나셔야 합니다.
3: 그게 무슨 뜻이죠?
10: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3: 그렇게 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 형제님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형제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3: 예.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했고 저는 병상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했지요. 주님, 오늘부터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 힘으로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너무도 죄송합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인격적인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거듭났고 여러 날들이 지나감에 따라 하나님께서 술을 마시거나 최면제를 하고픈 모든 욕구를 제 안에서 거두어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됐죠. 가족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9: 어머님이 당신이 변한 모습 보고 굉장히 감동하세요. 사업도 정말 잘 돼가고 있고요.
3: 진작에 당신 말을 들었어야 됐어. 이렇게 엄청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그토록 오래 저항하진 않았을 텐데 말이야.
9: 우리 모두 당신을 위해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여보.
3: 당신이 기도하는 소리 여러 번 들었었거든.
9: 기도하는 어느 날 내가 하는 기도가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기도였음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기도에도 분명한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3: 맞아. 정말 차이가 있지. 저기, 프랜시스. 나 요즘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 인생으로 어떤 일을 하시기 바라는지를 궁금해하고 있어. 그리고 마가복음 5장을 다시 읽어봤어. 그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말씀 말이야.
9: 그랬어요?
3: 근데 예수님이 그를 고치신 후에 그는 주님을 따르기 원했잖아. 하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대신 집으로 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9: 당신은 이미 주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사람들에게 전했잖아요.
3: 그렇긴 한데 나 말이야 교회에서 간증을 전하고 싶어. 그리고 여행을 다니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고 싶어. 그 후 프랜시스와 저는 푸에르토리코 아이티를 여행했고 또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 남미의 수많은 국가들을 여행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우리는 여러 부족 마을에서 말씀을 전했고 거리 집회와 크리스천 실업인 5천 모임에서 제 간증을 전했죠. 그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어둠 속을 거닐며 하나님께 불경스럽고 불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여러 번 죽어서 지옥에 갈 위기도 겪었죠.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분의 손을 제게 내밀어 그분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서 저를 덮어주셨습니다. 성경에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자,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금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대적인 마귀가 여러분에게 속삭이도록 그냥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는 꾸준히 간증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났을 때 저는 잠시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지요.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원하신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뭘까 하면서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찾으며 꾸준히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이애미에 갈 일이 생겼죠.
11: 여보세요?
3: 안녕 여보. 지금 마이애미에 와 있어.
11: 당신 어때요, 바이런?
3: 계속 고민 중이야. 주님께서 내게 뭔가를 원하신다는 확신이 드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네. 그래도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어.
11: 바이런, 정말 달라진 게 맞긴 맞네요. 예전에 당신 같지 않아요.
3: 그리고 오는 길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몇 명 만났는데 다행히 그들의 초점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할 수가 있었거든. 그 중에 한 명은 앞으로 6개월밖에 살질 못한데.
11: 아마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마이애미로 보내신 것 같아요.
3: 근데 그 말기암 환자와 그 사람 부인이 나보고 함께 바다 낚시 여행을 가자고 해서 거기 갈 예정이야. 지금 바로 출발할 거야.
11: 지금 낚시 여행을 간다고요? 바이런, 지금 공장이 너무 바빠요.
3: 아, 나도 알아, 여보. 그렇지만 왠지 다녀와야 될 것 같아. 배를 타고 바다로 나와 항해하는 동안 저는 그 부부에게 제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들 부부 모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배 안에 있던 사람 중 남미에서 온 남자와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됐지요.
12: 혹시 우리 전에 어디선가 만난 적 있지 않나요? 어디서 뵌 분 같은데.
3: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 혹시 이 팸플릿 하나 읽어보실래요? 제 살아온 얘기가 인쇄된 팸플렛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12: 아, 예. 어? 저 당신 알겠어요. 저도 이 팸플릿 하나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그 콜롬비아에서 한 호텔 조찬 시간에서도 강연하셨죠?
3: 아, 예, 맞습니다. 그게 4년 전이었죠.
12: 그날 아침에 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픈 바람이 있었지만 거부했어요. 사실 그때 전 저를 인도해줄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떠나버렸어요.
3: 그랬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12: 민간 항공기 기장이에요. 야, 이거 참 정말 묘하군요. 제가 여기 오기 위해서 짐을 챙길 때 옷장 서랍 속에 당신 팸플릿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만약 내가 미국에 여행가 있는 동안 여기 이 도슨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된다면 정말 놀랍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3: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길이 따로 있나 봅니다. 저 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12: 그리고 그때 심지어 전 이런 말도 했어요. 만약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지 이렇게 말입니다.
3: 아,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제야 왜 하나님께서 여기로 절 보내셨고 왜 우리를 함께 만나게 하셨는지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7: 그래서 그 사람 정말로 거기 배 안에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3: 그럼 그 사람 계속해서 너무 큰 평안과 기쁨이 느껴진다고 말하더라고.
7: 어머.
3: 물론 나도 그랬고 난 그제서야 왜 하나님께서 날 그곳에 보내셨는지 분명히 이해가 되더란 말이야. 우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야만 돼. 그리고 몇 년 후 저는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발작이 일어나 병원에서 문병객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 거기서도 저를 돌봐주는 의료진들에게 주님을 증거했지요. 만약 주님께서 저와 같은 알코올 중독자도 치유하실 수 있다면 그분은 어느 누구나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서 있는 분이 계신다면 즉시 그 마음을 주께 내놓고 구원받기 위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저한테 그러셨던 것처럼요.
2: 애청자 여러분, 성경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새 생명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출연 정운석, 이명숙, 유재상, 이상헌, 현경수, 이미향, 한신정, 이현주.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이인성.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의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제442화 바이런 이야기 후편을 들려드렸습니다.
0: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전해주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3: 산소가 없어도 살 수 있는 물고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4: 오늘의 주제는 산소가 없이도 살 수 있는 물고기 카프입니다. 스칸디나비아의 길고 추운 겨울은 호수들을 꽁꽁 얼게 만들 뿐만 아니라 얼은 얼음 위에 엄청난 눈이 쌓이게 만들어 얼음 밑의 차가운 물속으로 햇빛조차 전혀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얼음 밑에 사는 생물체들이 이 호수 속에 녹아있는 모든 산소를 다 써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소 결핍의 결과로 생물체들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혈당을 이용할 때 이들이 생물체의 신체에 젖산이 축축 띄어집니다. 그러나 거북이들은 우리 인간들을 죽일 수도 있는 높은 농도의 젖산에도 견딜 수가 있으며 이것들은 이 경우 자신들의 심박동수를 정상의 10%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0: 크루시안 카프라는 금붕어와 유사한 물고기는 이러한 산소 결핍에 아주 독특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소가 고갈됨에 따라 이것들은 자신들의 심장 박동을 느리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전체 대사화학을 바꾸어서 산소가 필요 없이 혈당으로부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을 합니다. 이 무산소 대사는 젖산을 에탄올로 바꾸고 이 에탄올은 자신의 아가리를 통해 물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 물고기 그룹은 산소가 없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유일한 척추 동물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이로운 창조물들은 무수히 많으며 종종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인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무한한 창조성과 전지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청산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성과 지혜에 감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3: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세가 중요하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 그 사람은 자세가 틀려 먹었어 라는 말이 있듯이 각 사람의 자세가 그의 운명을 좌우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들도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대단히 훌륭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는 BBN 가족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진실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8개국어로 1971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비빈 한국어 방송은 일체 광고 방송 없이 오직 말씀과 찬양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으로 수고해주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의 영감 있는 말씀들이 모든 청취자분들께 풍성한 영혼의 양식이 되고 있음을 믿으며 아울러 이 좋은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일에 함께하고 계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이 사역을 함께하기 원하는 분 계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ITL 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ITL 카드는 저희 8가지 언어 방송별로 제작되어 있는데 지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명함 크기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알리는 일을 통해 방송 선교의 한 몫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면 지금 바로 ITL 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오래전에 강원도에서 버스가 전복하고 많은 사람이 희생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세 부류로 사람들을 분류해 놓았는데요. 이미 죽은 사람, 앞으로 살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죽을지 살지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현장에 피가 모자라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 것 같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의사를 보고 간청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날 좀 보세요. 내 피는 O형인데 웬만하면 누구에게나 맞을 것입니다. 나는 한평생 나쁜 짓만 했습니다. 나는 깡패 두목이에요. 그러나 이 마지막 시간에는 그래도 좋은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의사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라도 좋은 일 한번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을 하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서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일, 선한 일, 바로 지금 이 순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0: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드려요. 쉿.

아주 오래전,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한 왕이 계셨어요. 영광의 왕이었어요.

이 왕은 여러분과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끝없는 영원 속에서 그분은 유일한 왕이셨고 그분의 왕국은 완전한 지혜, 사랑, 기쁨, 평화가 있는 유일한 나라였어요. 그 왕국에는 왕 자신이 비치셨기 때문에 해나 별이 필요 없었어요. 그 왕국의 크기는 제한이 없었지만 왕국의 백성이 되는 데는 제한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왕에게 백성이 한 명도 없다고 말하기도 해요. 정말일까요? 왕에게는 오랜 신비 하나가 있었는데 그분은 혼자 계실 때에도 절대 혼자가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은 그분의 삶을 다른 지적 존재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 선하고 지혜로운 왕은 천사라고 부르는 수없이 많고 눈부시게 아름다우며 초지성적인 영적 존재들이 있는 하늘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분은 모든 천사들의 이름을 다 아셨고 천사들도 그분을 알기 바라셨어요. 왕과 함께하는 삶은 멈추지 않은 모험과도 같았어요. 그런데 왕은 천사들보다 더 나은 존재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이라는 놀라운 창조물들이 살게 될 빛나는 행성을 가진 우주, 즉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질로 된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천사들과는 달리 사람의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그 두 사람으로 시작되었어요. 왕은 천사들에게 하신 것처럼 사람들과도 함께 삶을 나누고 싶으셨어요. 그때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나 끔찍했어요. 그 왕국에서 반란이 난 거예요. 처음에는 하늘에서, 다음에는 땅에서 일어났어요. 반란을 일으킨 한 천사가 사람들을 속여서 땅에 있는 왕국을 빼앗았어요. 하지만 왕은 조금도 놀라지 않았어요. 왕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주 위대하고 신비하고 상상할 수 없는 원대한 구원 계획이 있었어요. 수천 년이 걸려서라도 왕은 그 계획을 이루실 거예요. 이 일이 영원하신 왕께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분은 시간을 넘어서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0: 왕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 알려면 그분의 책을 알아야만 해요. 왕은 자기에 관한 이야기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 1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40명의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왕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베껴 쓰고 돌려가며 읽고 자손들에게 물려주었어요. 선지자들은 대부분 서로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글은 한 가지 일관된 이야기와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선지자들의 글이 바로 성경이에요. 만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이에 대해 올바른 해답을 알려면 왕의 책이 필요해요. 약 3500년 전에 왕이 모세라는 한 선지자를 부르셔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이 왕의 말씀들은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졌는데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성은 거룩하다, 따로 떼어놓았다는 뜻이고 경은 책, 책들의 모음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가장 많이 번역되었어요. 수없이 많은 파피루스와 가죽 두루마리들은 이 모든 고대 문서들이 최상의 상태로 보존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모세오경, 시편 등 구약 성경으로 왕이 자기 계획을 미리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복음서, 사도행전 등 신약 성경으로 왕이 자기 계획을 이루시는 부분이에요. 약이라는 말은 약속, 계약, 합의라는 뜻이에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미리 말하고 있고 신약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기록하실 수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여러분에게 어떤 높은 왕이 편지나 사진을 보내주는 것과 그 왕이 여러분을 직접 찾아온 것과 같은 차이예요. 성경은 처음에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에 전해졌고 나중에 미국과 또 다른 지역으로 전해졌어요. 선지자들은 중동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쓴 이야기와 말씀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거예요. 모든 가족들을 위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서 과거로 아주 먼 과거로 사람도 행성도 별들도 생기기 전으로 여행할 수 있다면 성경의 첫 번째 구절에 들어있는 능력과 영광을 목격할 수 있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멋진 것들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창조주와 상관없이 생겨났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우주의 복잡한 설계와 규칙적인 질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요. 왕은 자기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여러분의 손을 보면서 말해볼게요. 엄지손가락을 움직여보세요. 그 엄지손가락 없이 책이나 빗자루 또는 망치를 잡아보세요. 이번에 손톱과 손마디와 피부를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손으로 하고 있는 중요한 일들을 생각해보세요. 그 어떤 장인이 이렇게 멋진 도구를 설계할 수 있을까요? 수십억이 넘는 은하계를 만들려면 어떤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할까요? 수백만 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세포 하나를 창조하려면 그 세포 속에 있는 유전 정보를 담은 미세한 끈들을 엮어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들려면 3000년 전에 선지자이면서 왕이었던 다윗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주께서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분을 만나고 싶은가요? 많은 은하를 만드신 주인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가요? 할 수 있어요. 그분은 자신을 드러내셨고 여러분이 그분을 알 수 있기를 바라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도 그분을 알 수 있기를 바라세요. 여러분이 그분의 계획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높으심을 바라보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초대하고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을 억지로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지는 않으세요. 그분은 평범한 왕이 아니에요. 진정한 왕이요. 영광의 왕이세요. 이 책은 바로 그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1: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2: 네!

BBN 방송을 청취하는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자주 하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이 점점 커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GBBN 한국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죄에 대한 유혹이라는 것은 유혹을 받고 거기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고 그 유혹을 한 번 더 이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알아야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야. 할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야. 개인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던 어떤 분이 자기 직업은 생활할 때 어느 정도 자유와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좋다고 말했대요. 무엇보다도 언제든 일을 시작할 수 있고 또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둘 수도 있고 누구에게도 자기의 시간과 동선을 말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역설적으로 그분이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랍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이 직업을 가지면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게 관심을 두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을 했대요. 저는 많은 승객을 태우지만 아내를 포함해서 아무도 제가 매일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거부하기 쉽지 않은 유혹이 있어서 많은 동료 기사들이 이 유혹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아내가 어떻게 느낄지 생각하면 이 유혹을 거부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욕망과 얼마나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은 유혹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때 미쁘단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단 말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유혹은 지라고 오는 게 아니라 유혹은 한 번 더 이기라고 오는 거죠. 그 피할 길은 결과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과 성경 구절을 기억하는 것과 바로 눈길을 돌리는 것과 혹은 그 밖에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구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유혹하는 데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피할 길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는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옳고 거룩한 길을 계속 가도록 어떤 피할 길을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희들의 약함을 아십니다.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길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힘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네, 우리는 일평생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를 썼고 자라면서는 친구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야 딸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해서는 와이프를 기쁘게 하려고 애교도 부리고 선물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는 직장 상사나 고객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나중에 나이가 더 들게 되면 자식들 기쁘게 하느라고 모든 것 희생하는 부모님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도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누리게 되는 축복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할지라도 평생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 결과 그들의 평가를 받으며 사는 삶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사람을 항상 기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더구나 사람들이 내려주는 평가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정당하거나 절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왜곡된 판단도 있고 기대를 벗어난 억울한 케이스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 이 people pleasing life,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은 한계고 있고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섭섭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 소용없어, 이제부터는 나를 기쁘게 하며 살 거야, 소용없어 self pleasing life를 선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남은 생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으면서 나를 즐겁게 하는 삶을 살자. 충분히 가능한 선택이고 또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다른 사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만족만 위해 살아갔을 때 남긴 열매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시간이 흐를수록 허무함을 느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고 보람있게 쓰임받으려면 인생의 궁극적인 평가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맺게 되는 열매도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평가할 궁극적인 심판자, 그리고 내 모든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 주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성경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시작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심판하시는 최후의 질문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합당할 때에, 그분의 마음에 들 때에 우리 삶의 내용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God pleasing life,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야지 주변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나눌 수가 있고 축복의 섬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자신의 삶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여기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따라 사는 자도 아니고 자신의 욕망이나 욕구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한 번 사는 인생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과연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의 삶이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참된 가치가 있는데 어떻게 할 때에 우리의 주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그 본문에 보시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교훈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문맥적으로 소개해드리자면 1장 10절부터 시작되어져서 이 교회 분열에 대한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1장 10절부터 4장 마지막 부분까지 사도 바울은 이 이슈를 다룹니다. 그만큼 분열의 문제는 중요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잠깐만 정리해드리자면 바울은 지금까지 분열의 이유를 세 가지 차원에서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가 잘못된 지혜 때문이다. 즉 세상 지혜를 따라갈 때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자기의 논리를 자랑할 때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 지혜의 핵심은 십자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생명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참된 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잘못된 자랑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세상 자랑은 높아지고 강해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밖에 없다고 선포했어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죽어지는 삶이야말로 하나 되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영성 때문이다. 즉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나누어지고 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인이 되어서 성령을 따라 살 때 바르게 알게 되고 분별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차원에서 분열에 대한 이유를 소개한 바울이 3장과 4장으로 넘어오면서 올바른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대한 문제가 분열의 또 한 가지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역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편을 나누고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이슈가 고린도 교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립자인 바울이 더 위대하냐, 후임자인 아볼로가 더 위대하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였던 게바가 베드로가 더 위대하냐, 과연 누가 더 위대하냐, 아마 자기들끼리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기도 하고 비판하고 결론을 내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짐작으로 바울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나는 크게 개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 인생의 참된 평가자가 누구인지를 3절과 4절을 통해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리는 주시니라. 여기에 세 가지 종류의 평가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너희들 혹은 다른 사람들, 쉽게 표현하면 바울의 주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은 나에게 매우 작은 일이라. 영어 성경 봤더니 It's a very little issue. 이것은 나에게 작은 일이라 나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이와 같이 별 것이 아니라고 선포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면서 얄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자기 입장에서 보는 것이 사람의 판단력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자기의 입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론을 조성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동원하기도 하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판단.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람 때문에 낙심한다든가 상처받는 분이 계신다면 너무 개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절대적 잣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소개하는 것이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한다. 즉 두 번째 평가자는 자기 자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잘 알지 않겠느냐, 내가 나에 대한 문제를 가장 정확히 아는 자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나 자신도 나에 대한 바른 평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를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을 잘 모릅니다. 이 조 해리의 그 윈도에 나오는 것처럼 unknown self, 미지의 자아가 항상 있어요. 나는 내가 잘난 줄 알고 깨끗한 줄 알지만 실제로 나의 깊은 내면에 들여다보게 되면 깨어진 자아가 있을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러고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책잡을 일이 없다. 영어 성경에서는 My conscience is clear. 내 양심에는 아무 가책이 없고 그리 끝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얼핏 보게 되면 좀 과한 표현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과연 바울이 모든 면에서 완벽할까요? 깨끗할까요? 아무 책잡을 것이 없다는 이 표현이 조금 과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어떤 성경 해석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존 캘빈 같은 분인데요. 이것은 바울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사역에 관해서 부끄러워할 만한 일을 안 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의 마음은 이런 것 같습니다. 설사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아무 문제를 찾지 못하고 내 양심에 아무 가책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을 수는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볼 때도 흠잡을 것이 없고 내가 나를 볼 때도 완벽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I am still sinner.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 안에는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깨어진 자아가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바울의 인식이 정확합니다. 참 바울다운 인식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리 완벽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거룩해 보여도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고 깨어진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나도 나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는 완벽한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아 안에도 깨어진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곡된 시선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의 판단자가 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소개하는 세 번째 판단자, 바로 그분이 주님이라고 소개합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저지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는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잘난 부분도 알고 못난 부분도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면에서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참된 재판장의 자격을 갖춘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유일한 평가자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평가자 중에 누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만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참회를 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코어 카드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구미를 맞추기도 하고 인증받기 위해 뛰는 경우도 있죠.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보스의 구미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뛴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아세요? 정말 피를 말리는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뛰기도 합니다. 내가 즐겨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만 계속 취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아무리 취하고 취해도 내 자신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이 인생을 바르게 살고 가치 있게 살아가려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평가자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스코어 카드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주님의 손에 들린 스코어 카드에 나의 인생 점수가 어떠한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한 번을 살아도 남길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갖추어야 될 세 가지 요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바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역할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크리스찬을 지칭하는 혹은 크리스찬 사역자를 지칭하는 두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사실은 정반대 케이스의 용어인데 하나는 일꾼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맡은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인 일꾼으로 번역한 이 단어는 사실 영어성경 servant, 종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그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말로 이것이 휴페레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휴폴 그러면은 under, 밑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에데타스라고 하면은 노를 젓는다, 노를 젓는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배 밑창에서 줄을 지어 앉아서 노를 젓던 노예들을 지칭하는 단어였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벤허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벤허에 보게 되면 찰턴 헤스턴이 뱀이 창에서 노를 젓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주인공은 그렇게 노예로 나와도 멋지게 보이잖아요. 잘생겨 보이잖아요. 그 뱀이 창에서 노를 젓던 찰턴 헤스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휴페레타스가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찮은 사역의 저급한 위치를 강조하는 말, lowly status of ministry. 우리 크리스천 사역의 가장 낮은 위치, 낮은 부분을 강조하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위치는 뱀이창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 가장 낮고 천한 곳. 그러나 이 뱀의 창에서 누군가가 노를 젓기 때문에 배가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갑판 위에 있는 사람들, 선실에 있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겠지만 그들이 즐기는 동안에도 뱀이 창에서는 누군가가 노를 젓고 있고 노를 젓기 때문에 배가 진행되고 배가 앞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도 휴페레테스가 참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찬양을 부르고 양무리 모임을 하는 그 시각에도 파킹장에서 부엌에서 혹은 선데스쿨 룸에서 정말 노를 젓듯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위해 노를 젓는 수고하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는 여러분과 좀 더 편안하게 파킹을 하라고 멀리 베랜드 중학교까지 가서 파킹하고 오시는 휴페레테스. 사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섬기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실은 배가 전진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에는 휴페레타스가 많아야 돼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밑바닥에서 노를 젓지만 그분들 때문에 사역이 진행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 휴페레타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역할이에요. 동시에 두 번째 단어, 맡은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사실 집에서 본인에게 할당될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대다수의 영어 성경은 청직이라고, 스튜어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맡은 자는 단순한 청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 혹은 더 쉬운 용어를 빌리자면은 복음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맡아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아서 일하는 자다, 이 단어는 우리 사역의 존귀한 측면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ofty status of ministry, 우리 사역의 고귀하고 존귀한 측면.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천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사역자가 되려면은 이 둘을 겸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분명히 알고, 내 심령 가운데에 구원의 확신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동시에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노를 젓기를 주저하지 않는 휴페레타스가 될 때, 그때 복음이라는 배가 움직이고 전진해 간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고 변화되는 것은 우리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휴페레타스가 돼서 정말 뱀이 창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아요. 중국의 선교 역사를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초창기 서양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중국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요, 나중에 누구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인 여러분들이 처음 선교사들의 복음을 들을 때 가장 인상 깊게 들은 게 뭐냐,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이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선교사들이 가진 능력이나 뭐 기적이나 재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유교권에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스승과 제자는 굉장히 차별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씻겨주는 모습 보고 가장 충격을 많이 받았대요. 그들에게 있어서 스승은 하늘이에요. 하늘과 같은 존재인데 하늘이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닦아줄 수가 있다. 가장 낮고 누추한 더러운 발을 닦아주는 예수님의 모습에 그들은 감동을 받고 그들의 마음을 열게 되었다고 하는 기록이 중국 선교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참 위대한 복음이죠. 능력 있는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생명의 복음인데 이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려면 우리의 삶이 휴페레타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하지만 밑바닥에 내려가서 섬기고 봉사, 나의 권리나 나의 특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 앞에 감격된 모습으로 나를 드려줄 수 있는 휴파레타스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복음의 배는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번째 케이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른 자질을 가져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른 자질, 그게 뭘까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이렇게 번역한 것은 사실은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What is required of the steward? 맡은 자들, 스튜어드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능력을 소유해야지 쓰임받는다고 생각합니다. Maybe 세상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직장이나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에 유능한 사람을 뽑죠. 똑똑한 사람을 뽑죠. 스펙이 빵빵한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신실함이 없으면 그 능력은 독이 되는 예가 많이 있어요. 사실 능력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실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법조계나 정치계를 보십시오. 그게 종사하시는 분들 다 내놓으라는 스펙 가진 분들이에요. 인류대학 나오시고 좋은 배경 가지신 분들. 그런데 실제로 한국 경제 말아먹고 부정부패하고 사회학 행하는 분들은 누구예요? 딱 그분들. 능력이 뛰어난 그분들이 사회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문회만 열리면 항상 하는 말이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 그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여의도에는 두 개의 개그 콘서트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KBS 열리는 거고, KBS 열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회에서 열리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일들, 말들을 하는 곳이 바로 한국의 정치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대요. 너희들이 얼마나 세상 능력 가지고 있냐, 세상 스펙이 뭐냐, 하나님 그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인데, 너희들이 얼마나 충성되냐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유일한 requirement, 유일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성이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충성은 첫 번째로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충성이란 단어가 피스토스란 단어인데요, 믿음이란 단어가 피스티스예요. 사실 똑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라야지 충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진 자라야지 우리도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trustworthy한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충성은 첫째로 믿음을 가진 사람, 두 번째로 충성은 변질이 없어야 됩니다. consistent 해야 돼요. 처음과 나중이 같아야 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 잘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어지면 이건 충성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변질되면 신숙주처럼 숙주나물 되는 거예요. 숙주나물의 그 오리전을 아시죠? 원래 콩나물은 콩에서 왔기 때문에 콩나물이라 그러고, 원래는 녹두에서 만든 것은 녹두나물이라 그래야 되는데, 녹두에서 나온 것을 녹두나물이라 그러지 않고 숙주나물이라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신숙주가 원래 충신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변질되어져서 세조편에 들면서 변질되어져서, 그래서 이 숙주라는 나물은 쉽게 상하고 변질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숙주나물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을 다 못하고 변질되면 숙주나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식으로 섬기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앞에서만 충성을 다하고 돌아왔으면 딴 말하는 경우는 오래가지 못해요. 더구나 반대의 급부를 생각하고 섬기는 충성은 진짜가 아닙니다. 참된 충성은 뭐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나에게 이익이 될 때나 손해가 될 때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한번 섬기기로 작정한 일편단심,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섬기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여기에 대한 좋은 예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다윗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성군이었고 막강한 권력 가진 그런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왕권 빼앗기고 정치 없이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다 넘어갔어요. 가진 것 다 뺏겼어요. 신하들 가운데 대다수가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에 보게 되면 다윗이 초라한 모습으로 감람산길을 올라갈 때에 맨발로 울며 갔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모든 걸 다 날려버린 몰락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다윗이 가진 모든 걸 다 상실하고 몰락하게 되었을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아히도벨이었어요.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가장 최측근 중에 한 사람, 무슨 일이든 다윗과 의논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측근 중에 한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제가 이번에 좀 족보를 추적해 봤더니 이 아히도벨이 바세바의 조부였어요. 이 바세바가 나중에 다윗의 아내이고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신뢰하고 가까이 두었던 모사였는데 다윗이 몰락하자마자 그는 배신하고 압살롬에게로 갔어요. 사람이 가진 걸 잃었을 때에 이런 분들이 꼭 나옵니다. 잘 나갈 때는 곁에 있지만 몰락하게 되면 떠나가는 길. 이건 충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다윗이 몰락을 했는데 사무엘하 15장 18절에 보게 되면 가드 사람 600명이 왕의 앞으로 행진하며 다윗을 호위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도망치는 입장에 있는데 압살롬의 군대에서 언제 처치당할지도 모르는 입장에 있는 몰락한 왕인데 가드 사람 600명이 다윗을 호위하며 앞을 향해 전진해 갔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설이 있긴 합니다만은 probably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즉 다윗이 유다 광야를 헤매이면서 사울 왕에 쫓겨다닐 그 시절이죠. 그때 함께 모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블레셋 지경으로 넘어갔을 때에 가드 땅으로 갔을 때 그때도 600명이 함께 갔다고 성경 기록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에 올랐을 때도 다윗의 주변을 섬기는 그러한 용사들이 되어서 다윗을 잘 보필했습니다. 그가 광야를 헤맬 때 무명인 시절에도 함께했고 블레셋 지경으로 넘어가서 목숨이 위태할 때도 함께했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영광을 누릴 때도 이 600명은 다윗과 함께했는데 심지어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쫓겨가는 신세가 되어도 They were still there with David. 그들은 여전히 다윗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가 봐야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는 사람인데 따라가게 되면 오히려 자기들에게 위협이 닥쳐올 수 있는 케이스인데 그들은 몰락해 도망치는 다윗과 함께 갔어요. 이것을 성경은 충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가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잇대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돌아가라. 너가 나를 따라오면 압살롬에게 해를 받게 된다. 그때 잇대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살아도 함께 갈 것이고 죽어도 함께 갈 것이고 당신이 왕궁에 있을 때도 함께 하겠지만 당신이 몰락해 쫓겨가는 이 지점에서도 당신과 함께 갈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충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이거 하나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진 능력 뭐 별거겠어요? 우리 가진 재능 뭐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과 재능과 다른 걸 다 소유해도 이 충성이 없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도 일편단심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그분을 향해 충성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를 원하세요. 우리 시대 교회가 약해져가는 이유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약해져가고 무너지는 이유는 물질이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초심을 잃고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 믿을 때 순수함이 없어졌어요. 과거에는 가진 것 없이도 감사하고 고난과 빼앗김에도 주님 한 번 때문에 찬양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 순전한 믿음이 점차적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기가 없고 교회가 덩치는 커져가지만 하나님의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본래적인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 세상 영광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의 사랑 때문에 충성을 다할 때, 그때 교회도 회복될 수가 있고 우리의 삶도 바른 궤도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은 1차적으로 휴페레타스의 삶, 낮은 것으로 내려가고 배밑창으로 내려가서 영광도 없고 빛도 없지만 나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움직이게 하는 삶. 두 번째로 충성을 가진 사람, 주님 한 분 때문에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은 바른 전망을 가진 사람, 퍼스펙티브입니다. 앞날을 바라보는 눈을 말하는 것이죠. 현재적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대한 건강한 퍼스펙티브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게 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시는 대로 헬라 말에는 때라는 단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는데요, 양적인 때, 뭐 1년이 지났다, 두 달이 지났다, 이 크로날로지, 이것은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단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질적인 시간, 곧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점.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이 appointed time이라고 번역했어요. appointed time은 예수,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작정해 놓으신 때를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게 되면 바로 이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판단할 때까지 너희들의 판단을 유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 속에 있던 모든 어두운 것을 들추어내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뜻을 다 밝혀내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정확하게 분별해서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실 분이 다시 오실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최종 판결을 내리실 때까지는 우리 누구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성공이다 실패를 함부로 이야기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주어진 현실만 보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말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어진 현실만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 끝까지 가봐야 돼요. 참된 성공이 뭔지 실패가 뭔지는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중간을 잘라보고 나는 불행하다 행복하다 그러는데, 이것도 잘못된 판단이에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급하게 인생을 평가하기도 하고 사람을 평가할 때가 참 많지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의 판단을 주님께서 오셔서 판단할 때까지 유보해라. 너희들이 함부로 앞장서서 판단하지 말고 최후의 평가자이신 주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느끼시든지 좀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그게 너무 마음을 둘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판단하시에 그게 진짜예요. 자기 자신이 자신을 판단한 나머지 너무 마음이 다쳐지고 위축되어지고 왜소하게 되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모든 것을 판단할 때까지 우리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었다든지 나에게 주어진 삶이 나를 거스리든지 나를 위하든지, whether it's against me or for me, 나를 against 하든지 나를 위하든지 우리는 상관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최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무슨 일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해야 될 바른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 부목사로 계시는 한 분이 떠나시면서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로 주셨어요. 이 빌리 그램 목사님이 쓴 Just as I am이라고 하는, 내 모습 이대로라고 하는 그런 책을 주셨어요. 빌리 그램 목사님 직접 쓰신 자서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자세한 그 사역 내용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그분의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이 크라이시스가, 위기가 1949년 LA 집회를 앞두고 일어났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의 8월 달에 이분이 LA 집회를 앞두고 그의 8월 달에 이 LA 지역을 먼저 방문을 하고 Forest Home이라는 곳에서 많은 이 지역에 있는 유지들을 다 모았어요. 그때 모였던 사람들의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내놓으라고 하는 목회자님들 다 모이셨어요. 프린스턴 세미나리를 졸업하신 척 템플튼. 사실 이 사람은 빌리 그레이 목사님과 절친 친구였죠.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에드윈 올 같은 사람. 그 유명한 헐리우드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 이런 분들이 다 모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헐리우드의 실업인 회원들이 다 모였어요. 부자들입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고 나오고 초호화판의 음식으로 모든 것을 준비한 그 사람들 앞에 이제 빌리 그레이 나가서 말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빌리 그레이은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시골 사람, 30대 초반이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unknown pastor, 무명의 목사였어요. 더구나 박사학위도 없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그가 말씀을 나누기 직전에 그의 친구였던 템플턴이 노골적으로 빌리 그레이을 조롱했습니다. 자네는 아직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는가? 자네는 지금 시대에 50년이나 뒤져 있어. Out of date. 자네가 사용하는 용어나 설교로는 절대 누구도 감동시킬 수 없고 목회에 다 들어가지 않을 거야. 한마디로 이 템플턴의 평가는 빌리 그레이을 낙심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때 빌리는 열등감과 위축되는 그 마음으로 엄청난 혼돈이 마음속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Forest Home에서 Forest Lawn으로 직접 갔으면 좋았다. 그런 심정이었대. Forest Lawn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네, 글렌데일에 있는 우리 공동묘지입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와 같이 마음에 극심한 열등감과 위축되는 마음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럼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 좋은 사람을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머리 좋은 것 위에 기도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기도가 더 파워풀해요. 아무리 똑똑한 지성인도 기도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던져주신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그 유명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But as for me and my household, we will serve the Lord only. 너희들이 강저편에 다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애굽 땅에 있는 다른 신을 섬기든지 혹은 이러한 신 저러한 신을 섬기든지 너희들은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이 그의 자신 생애를 드리는 말씀이 되었고 이것이 나중에 그의 사명 선언문이 됩니다만은 이 기도를 계기로 그런 그들 앞에 말씀을 충분히 전할 수가 있었고 LA 집회가 대성공 가운데 끝나고 우리가 아는 바처럼 그 LA 집회 이후 그는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역자로 쓰임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에 여러분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들의 평가는 정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평가할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여러분 인생을 맡겨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분이 훨씬 더 바르고 정확합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계획을 펼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지성적으로 뛰어난 자가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스펙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심정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과 비교하면은 갖춘 것도 없고 가진 것도 부족한 저희들이죠. 그럴지라도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우리를 드려서 주님 인정하시는 충성된 주의 종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세요.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물임을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사형이며 고난이며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의 상징물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셔야 했을까요?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 원하신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지성근 강사의 수요일 저녁 집회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3: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만은 너무 길어서 우선 우리가 함께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5절부터 4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2절을 읽고 하십시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네, 읽으세요. 위 안 나왔군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네, 9장 35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실로암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여러분 실로암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우리 대표 간사님이 실로암 노래 유튜브에서 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예, 군인들 막 미쳐가지고 막 하는 거. 네, 한국교회에서 추억의 가스펠송 하면 1, 2위에 뽑힐 가스펠송입니다. 불신자도 따라 부를 노래, 실로암이라는 복음성가의 가사지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신상근 목사님이란 분이 고3 때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중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새벽기도에서 듣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면서 지은 노래가 이 노래라고 합니다. 실로암이라는 단어를 컴퓨터에 검색해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예수님을 만난 눈먼 사람 맹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건수가 맹인단체나 눈과 관련된 업종 안과, 실로암 안과, 실로암 안경점 이런 곳에 상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실로암이 일종의 연못 풀장이니까 목욕탕이나 찜질방 사우나에도 이런 상호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실로암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실로암이라는 지명이 몇 군데 사용하고 있는지 찾아보니 딱 두 군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이 실로암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실로암 못이 나오는데 딱 두 군데 나오는 이 구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불행의 이야기, 우리의 일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통의 일상, 아픈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공통점입니다. 오늘 3일째 띠미 일상의 자리로 보냄받음입니다. 제가 일상생활사역연구소라는 것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IBF라는 선교단체를 섬기면서 그 이전에는 졸업생들을 지성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성사회, 전문인의 전문영역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졸업생 사역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직장 사역과 전문인 사역에 합당한 말씀들과 컨텐츠를 준비하고 2001년 여름 우리 졸업생들, 저희들 학사라고 부르는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얼굴에 슬픈 기색들, 불편한 기색들이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직장 사역, 전문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2001년 여름은 1998년 IMF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실직한 상태로 그 모임에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당한 고민이 되었습니다. 지금 함께 고민하고 말씀을 나누어야 할 이 형제 자매들은 고통의 일상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해 저마저도 저희 단체마저도 소망을 줄 수 없고 신앙적인 이유를 이야기할 수가 없고 주되심의 의미를 이야기할 수 없다면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오피스 앞에다가 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긴 이름의 연구소 이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일상생활 신학 영성 사역 연구소, 이렇게 길게 A4G 두 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딱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2006년 저희 IBF가 50주년을 맞기 전에 한 3년 정도 다양한 형태로 컨설팅을 내 외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희 단체가 한국교회 소그룹 운동이든지 세계관 운동이든지 아니면 귀납적 성경 연구와 같은 것으로 좋은 영향을 미쳤지만 이것은 다 이제 한국교회가 함께 소유하는 것이 되었고 향후 50년 동안 어떻게 한국 교회를 돕는 선교적인 팔로서 이 단체가 나아갈 수 있을지 내부 외부의 컨설팅을 받을 때 제일 위로 부상된 이슈가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방 부산 범일동 제 사무실 앞에 붙였던 그 팻말을 가지고 2006년에 일상생활 사역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간 일상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많은 오해도 있습니다. 일상을 어떤 말랑말랑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일상을 뿌띠 부르주아적인 삶을 긍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상은 때때로 고통이 스며들어 있고 허드렛 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우선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네 9장 1절을 그 앞에 맥락에서 붙여서 이해한다면 앞에 맥락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라고 8장 59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벌이고 예수님이 결국은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유대인들이 격분했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노목사님이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돌을 들어 치려 할 때 예수님이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시던 길이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라고 했을 때 아마도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감람산 쪽으로 가시던 길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 여기는 것은 예수께서 여기서 맹인을 만나신 이후에 9장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던 13절부터 쭉 이후에 사실은 8절부터 그 이후에 한참 동안 우리가 끊어서 35절 딱 읽었는데 그 35절까지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치려 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 신변의 안전의 위협이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무시하고 지나치지 않고 그를 보셨습니다. 이 맹인은 원래 8절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앉아서 늘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맹인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맹인의 등장이 우연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맹인에게 접근했다는 뉘앙스가 이 본문에 큽니다. 예수님께서 늘 거리 그 자리에 있던 맹인에게 그 바쁜 중에도 주의를 기울이시자 예수님을 추종하던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에 자신들이 이런 일상 속의 문제를 소위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다는 인상을 예수님께 심어주고 싶어서 혹은 예수님의 관심을 받으려고 그랬는지 2절과 같이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오늘 아침에 김 목사님이 제 본문까지 다 이야기를 하셔서 이 전형적인 반응에 주목해 보십시다. 누군가의 불행과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언제나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 김 목사님은 세 가지로 고난의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고난의 문제는 늘 있는 문제입니다. 일상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난의 문제에서도 그리고 특히 다른 사람의 고난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죄 때문에 인과 응보의 관점에서 찾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편안한 방법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은 비교적 편안한 상황에 있으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집단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을 때 쉽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신의 공의의 차원에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모르지만 그들이 신에게 하나님께 잘못을 했으니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 이런 말은 세상에 있는 일상적인 악의 문제, The problem of evil, 악의 문제가 가지고 있는 복잡함도 모르고 또 우리 하나님 사랑과 지혜와 공의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그런 이해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종교가 그런 방식으로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이해합니다. 하등의 종교일수록, 낮은 종교일수록 이렇게 죄가 있으니 벌을 받는다라는 인과관계에 얽매게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아넣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하면 누군가가 얼굴을 빤히 보고 다가옵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시는군요. 도를 아십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지금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많고 어려운 것은 당신이 죄를 짓고 또 당신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제사를 드려야 한다든지 돈을 드려야 하는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부 기독교의 접근 방식에도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위 고등 종교들은 이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더욱 세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불교의 고, 집, 멸, 또 사성제 역시 고난의 문제를 분명하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유심론적이고 사변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고난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맹인을 향하여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타인의 삶에 있는 그 고통스러운 일상, 그 불행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가볍게 판단하고 다루었습니다. 그냥 쉽게 죄를 지어서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일상 속에 있는 문제, 고난과 불행이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우리 책 속에서도 나왔던 첫째 날 책 속에 나왔던 N.T. Wright은 그의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 대목을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상의 혼란과 슬픔은 사랑과 지혜와 공의의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세계를 만드시는 원재료라고 할 수 있다. 오늘 아침에 김혜건 목사님이 이 대목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혜건 목사님은 NT Wright급입니다. 네? 마치 혼돈 속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모든 형태의 일상 속에 있는 혼돈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로운 창조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시기 위한 재료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메시지가 끝나도 충분합니다. 좋겠죠? 고난과 불행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실로암이라는 지명과 두 번 이야기되는 지명과 관련된다고 이미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과 함께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가 이야기해도 일상 속에 있는 이 고난과 불행한 세상의 문제에 대한 충분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더 큰 전망을 다음 본문에서 가집니다. 4절, 5절, 6절, 7절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선문답과 같은 4절과 5절의 말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없는 이 말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기행 같은 퍼포먼스, 땅에 침을 콱콱 뱉어서 거기서 진흙을 막 주물러서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이야기인가? 근데 제가 이 본문 안에 한 가지 단어가 유별나게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4절에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말하는,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보내다라는 단어를 언급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7장과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이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세상의 빛으로 보냄을 받아서 그 보내신 일을 합니다. 빛으로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보이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냄받은 이로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4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포함됩니까? 이 맹인과 제자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맹인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듯이 이 어그러진 세상, 불행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일을 하게 되도록, 보냄받은 자들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왜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발랐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학적인 논평을 하셨는데 새로운 창조를, 흙으로 인간을 만들듯이 새로운 창조를 하시기 위하여 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다고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 이유를 잘 알 수 없습니다. 좀 지저분한 행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 이 본문에서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일부러 억지로 더 강조하는 것은, 요한이 보낸 곳의 이름에 대해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낸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침으로 진흙을 발라서 그 눈에 바르고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굳이 요한은 여기서 아마 어쩌면 독자들이 다 알 수도 있었을 텐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라고 삽입하여 둡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 소경의 소명이 드러납니다. 분명 9장 전체에서 이 맹인의 역할이 분명해집니다만은 이 맹인의 소명은 고침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로 자신의 이전 상태와 이제 빛을 보게 된 상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는 것, 이것이 맹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바쁘신 와중에 맹인을 보시고 그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또 거기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바르시고 조치를 취하신 의도가 분명히 여기에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는 제자들 혹은 더 넓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현재 상태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맹목의 상태, 맹인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마치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른 것처럼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자각하도록 하십니까? 누구를 보내셔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까? 예수님은 마치 우연히 만나게 된 것과 같은 그 맹인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십니다. 고통스러운 평생의 짐이 되어 있는 눈먼 소경이라는 그 일상에서 날 때부터 거지 생활을 하는 불행하고 고난 속에 있는 이 맹인을 예수님은 치유하십니다. 빛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그 일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맹인의 고난과 불행은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그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상에서 치유받아 다시 고통스러운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맹목을 깨우치는 보냄받은 자로 살도록 하는 것,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러한 보냄받은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보냄받은 정체성에서 고통의 세상과 일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려움과 자기의에 근거한 종교, 특히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쉽게 다른 사람들을 규정짓고 정죄합니다. 대개의 종교 제도는 보내는 것보다는 많이 모이는 것을 강조하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반드시 모여있는 사람들의 내적인 순수성에 집착하게 되고 여기에서 여기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배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받은 것이 부름받은 모임의 이유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기 위하여 여기 모여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세상에 열려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어야 되는 그 세상 사람들을 쉽게 배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리고 세상의 어떤 불행한 상태를 우리 자신의 어떤 영적인 이익과 우리의 관찰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는 이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만이 불행에 있는 일상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보냄받은 진정한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보냄받았다는 의식과 태도만이 어그러진 세상, 불행한 일상,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에 악을 비추시는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사람들로 만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정체성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보냄받은 긍휼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우리 자신을 어떤 아이덴티티로 이해하느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의식은 고난과 불행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허드렛 일상생활을 보는 태도와 시각을 바꿀 것입니다. 이런 시각의 변화만이 세상의 치유와 변혁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맹목의 상태, 소경된 상태에서 눈을 뜨고 변화된 자들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치유하시고 부르신 목적과 이유는 나 자신이 잘 되고 죽어서 그냥 천국 가서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를, 우리를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가지고 있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의 모든 부르심은,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부르시는 이유는 다 그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나가도록, 보내도록, sentness, 이것이 여기 코스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찬양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즐겁고 그것으로 끝나면 이것은 주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여기로 불러 모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금 고통스러운 일상으로 보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임을 좋아하고 서로서로 뭉쳐 살면서 어떤 종교의 울타리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 점점 관심이 내부적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점점 자기가 조금만 달라도, 언어의 습관과 행동이 조금만 달라도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를 왜 여기에 불러 모으셨는지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4: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BBN은 광고도 방송하지 않고 방송을 통한 매매 행위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간단합니다. 저희는 재정의 100%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후원을 통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BBN의 운영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의 연속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구령의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순간순간 운영의 모든 재정적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 크신 하나님의 사역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매일 5시 57분이면 저희 방송의 주제곡인 그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찬송을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역에 물질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희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강경민 목사님께서는 주님께서 주신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성취하는 교회라는 비전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럼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드높은 비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라며 이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전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도 유대인들의 정치적 모함,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 잔인한 사형을 언도했었지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붙잡힌 것은 지난 고난주간 목요일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날 아마 밤중을 넘겼다면 정확한 시간은 아마도 금요일 밤 1시, 2시였겠죠. 군중들의 소요 그 걱정이 없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붙잡았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처음에 그 이전 대제사장이었던 그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가가지고 한밤중에 갇은 모욕과 희롱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새벽 4시쯤이나 됐을까요? 그때 현재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으로 다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유대인의 공의회, 그러니까 산헤드린 회원들이 거의 모여 있었죠. 거기서도 여전히 상상을 초월한 아주 비열한 조롱이 계속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현장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희롱당하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자기 생애에서 가장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지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베드로만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신분이 드러난다면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 현장에 베드로가 앉아 있었죠. 한밤중이었으니까 뭐 요즘 이렇게 전기불이 환히 밝혀진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아주 사방이 어둑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있는 곳은 참으로 위험한 모험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신분이 들통이 나지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저 반역의 괴수인 예수와 한 패거리가 여기 있다. 처음에 이 사실을 고발한 이는 아주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베드로는 단호한 말로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합니다. 이런 일이 세 번이나 연속이 되자 베드로는 그 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외치지요.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한다. 그때 때마침 닭이 울었고 바로 그때 정면만을 응시하면서 곧은 소나무처럼 서 계셨던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 어스름한 햇불 아래서 서로의 얼굴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베드로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그 찬란하고 자애로운 눈빛을 보았습니다. 베드로, 괜찮아. 내가 어젯밤 말했잖아. 이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고 말했잖아. 베드로, 괜찮아.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붙잡을 거야. 나는 결코 너를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을 거야. 괜찮아. 정신 차려. 정신 놓으면 안 돼. 이것이 분명 그 연약한 베드로를 향하신 들리지 않는 주님만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목요일 저녁 일어난 그 놀라운 사건과 말씀들을 진술하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썼지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옳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만 아니라 우리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날 밤 주님의 사랑을 누가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한 당사자는 베드로였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유추해 봐도 베드로 사도가 훗날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누구보다 착했다. 그래서 나는 내 양심 때문에 그날 슬피 울었고 심히 통곡했다. 이건 아무래도 정답이 아니죠. 누가 생각해도 그것은 베드로의 마음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자비를 무궁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는 통곡하였고 나는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날 밤 주님을 힘써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밤의 수치 때문에 너무나 너무나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 주님이 예언했지 않는가? 세 번 부인하도록 되어 있었지 않나? 내 실수는 기계적으로 그렇게 결정되어 있었단 말이야. 내가 괴로워할 것 없어. 그건 하나님의 섭리였어. 이런 생각을 어찌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날 밤의 실수, 그날 밤의 배신이 너무나 너무나 아픈 수치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기막힌 소식을 물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지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의 증언을 다른 제자들도 믿지 않았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또 다른 복음서들은 일률적으로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 첫 번째 반응, 믿지 못했던 반응을 가장 실감 있게 전한 복음서는 누가복음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했던 5-6명의 그 여인들이 떨림과 두려움과 환희로 범벅되어 가지고 급히 아주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헐떡거리면서 그 놀라운 정황, 빈 무덤의 정황을 제자들에게 전했지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들의 그 놀랍고 감격적이고 두렵고 환희에 가득 찬 그 이야기를 전했지요. 그리고 그 여인들은 제자들과 그 부활의 환희를 함께 나누고 싶었을 것이고 어찌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의 짐도 제자들과 함께 해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너무나 엉뚱했죠. 누가복음 24장 1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니 어떻게 이 일이, 어떻게 이 증언이 허탄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그 여인의 증언을 허탄한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라고 십수년 동안 함께 살면서 신앙생활 같이 해온 남편들이 부인의 증언을 들으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 허탄한 이야기 하지 말고 당신이나 잘 믿어. 당신이나 잘 믿어. 이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그러지만 그 여인들의 그 간절한 증언,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다섯 사람이 모든 힘을 쏟아 가장 진실하게 증언하는 그 여인의 말들을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했던 그곳으로 뛰어갔다고 그랬습니다. 뛰어갔어요. 조금 젊은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 두려움이었던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도착한 베드로가 먼저 베드로가 오니까 베드로가 먼저 그 무덤에 들어가고 요한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그날의 정황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 그 이른 새벽 안식일이 지나고 아직 동이 환해지지 않았던 그 시간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무덤이라는 것은 잘 정돈된 그 동굴을 의미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 어찌 이런 일이 하면서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주 동물적인 감각으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분명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부활이 일어났지만, 정말로 믿을 수 없지만 진실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면 나는 어떡하지? 그날 가야바의 뜰에서 힘써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예수님과 눈이 부딪혔던 나는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지? 베드로가 그 가야바 뜰에서 예수를 힘써 부인했다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거든요. 그 제자 공동체 안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자신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만 알고 있어요. 이와 같은 베드로의 그 깊은 고뇌, 그 깊은 수치, 베드로의 그 속마음을 알아주신 분은 예수님 외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그 여인들에게 너희가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명하시면서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것이 이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지요. 누구에게 전해야 합니까? 제자들이죠. 그런데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 그러면 당연히 베드로가 포함되지요. 아니, 1번이지요. 줄반장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을 전달하는 천사는 제자들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달자인 천사들에게 주지시킨 내용임에 틀림이 없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가야바의 뜰에서 힘써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아는 사람, 예수님밖에 안 계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베드로를 마음에 두셨습니다. 이 소식을 제자들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전하라. 저는 여기서 우리 개개인의 연약함과 수치를 다 아시고 은밀하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는 주님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진실이 하나 있지요. 우리 교회는 유난히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조합니다. 그저 맨날 하는 이야기가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인애와 긍휼과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민적 저주를 받고 있는 최순실도 그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회복의 대상이라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옳습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받고 회복되어야 할 죄인들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에게만 이런 사랑이 임한 게 아니죠. 그 후에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십시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라. 예, 제자들도요 예수의 부활 소식을 즉시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깨달은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어떤 이는 일시에 아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천천히 깨달아갑니다. 예수님도 놀라운 사랑과 인내로 제자들을 설득해 가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양육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마태와 마가가 아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갈릴리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갈릴리로 갈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첫 만남의 장소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득했던 그 갈릴리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어둠 컴컴한 방으로 절망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에게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으로 우리의 허물 속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다만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홀로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인애와 정직이 충만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의 삶이요 증인들의 사명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 사랑으로 그 어두운 예루살렘 방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예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나 신앙상담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et.bbnmedia.org 또는 저희 BBN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풍성한 삶의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운동을 합니까? 이 규칙적인 운동 습관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속시켜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연습뿐만 아니라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저희 BBN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에 유익이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1년 365일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믿음의 길.
1: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용서되고 죄 없는 거룩한 자로 역임받는 거. 그러니까 선하다, 이것도 예수 안에서 일컬어지는 것이지 예수님과 따로 단독적으로 분리가 되어가지고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서 내가 선해진다, 이건 나와질 수가 없는 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0: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 씨 목사님께서 오늘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길 97번째 강해 믿음과 겸손을 전해주십니다.
1: 스가랴서 9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네, 오늘은 설교 제목이 믿음과 겸손인데, 믿음과 겸손이라는 이 말에 담긴 뜻은 겸손은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겁니다. 달리 말하면은 믿음이 없이는 겸손은 안 된다. 가능하지가 않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결국 그렇게 말하면은 성경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문제는 도덕과는 무관하다. 자,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겠죠. 겸손 문제만이 아니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 어느 것 하나도 도덕적인 것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원칙이 이제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자꾸 이 믿음과 도덕을 연결을 시키죠. 그래서 도덕적 행동이 나와지면은 그 선한 거니까 믿음이 있는 거.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설교가 자꾸 도덕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성경에 도덕은 없습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실천이 가능하거든요, 사실은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인간의 양심이나 또 인격이나 성품 그런 것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도덕이에요. 겸손도 그런 식에 보면은 가능하죠. 우리 양심과 인격으로 겸손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서 말하는 겸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덕을 자꾸 그 믿음과 연결해가지고 신앙의 행위로 그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도덕적 행동을 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간주가 되고 그게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선전이 되는 것을 많이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인간이 뭘 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선하다 이렇게 인정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뭘 해도. 인간이 선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용서되고 죄 없는 거룩한 자로 역임받는 거. 그러니까 선하다 이것도 예수 안에서 일컬어지는 것이지 예수님과 따로 단독적으로 분리가 되어가지고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서 내가 선해진다. 이건 나와질 수가 없는 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선하다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선한 것이죠. 근데 그 믿음까지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 힘으로 선한 인간이 되어져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요, 모든 관심을 자기에게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태생적으로 그래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무화과로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부끄러움을 가린 거였죠. 자기를 위한 최초 행동입니다. 자기 관심이에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수치스러우니까 가려서 자기 부끄럽지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구나. 어떤 그런 회개.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를 돌아보고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어떤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서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가 되거를 되려고 하는 것,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인간의 이제 습성이 된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그런 용도로 많이들 또 생각을 해버려요. 남들 다 하는데 난 안 하면 부끄러워지니까 나도 같이 해가지고 부끄럽지 않으려고 왔죠. 남들 따라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그런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저도 그런 것이고 여러분도 그런 것이고 이렇게 모든 걸 이제 자기 중심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도덕이라는 것도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고 또 내가 선한 사람으로 내보여지고 싶어하는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어지는 그게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도덕의 다른 점이 뭔가 하면은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내 생명으로 여깁니다. 내 생명 그렇게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 모든 걸 다 걸어야 될 분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께 모든 걸 건다. 내 목숨까지도 주께 달려있다.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도덕은 안 그래요. 도덕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도덕에 내 모든 걸 걸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도덕적 생활에 모든 걸 걸겠습니까? 내 목숨까지도. 도덕이 생명이 아닌데. 도덕을 자기 생명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 이분의 청문회 증인으로 그 나온 이화여대 철학 그 어떤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그 이화여대 교수 신문에 글을 썼어요. 교수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글을 썼는데 그분이 그 글을 통해서 한 말이 뭔가 하면은 그 청문회 이제 참석하고 또 이화여대 사태를 이제 겪으면서 도덕의 힘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꼈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분이 본 세상의 도덕은 한낱급 거치장으로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힘을 잃었다. 사람이 뭔가 잘못을 해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공직에서 물러나는 일이 희소해지고 어떤 증거를 내밀어도 부인하고 보는 그런 사회에서 교수가 뭘 가르쳐야 되는가 그런 글을 막 썼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청문회 그 참고인으로 그 다음 참고인으로 와가지고 뭘 물어봐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뭐 이런 모습 보면서 어떤 도덕이 사라지고 정말 도덕이 힘을 잃고 무용지물 같은 그런 느낌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뭔가 자괴감이 들어서 그런 글을 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 교수님은 도덕이란 것에 대해서 뭔가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덕에 대해서. 사람은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지를 않은 것 같아요. 도덕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양심이 있고 도덕심이 있다면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지. 그런 환상을 갖고 있는 거죠. 도덕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도덕은 자기를 위한, 자기를 치장하게, 자기를 위한 도구예요. 목숨 안 걸어요. 그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때문에 믿음과 도덕은 절대로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것에 대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으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이 선지자 예언한 내용이 뭐냐면은 세상에 오신 메시아는 온유하고 겸손해서 나귀를 탄다. 근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얼핏 생각하면은 겸손이 뭔지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구슬을 타도 되는 분이 마트질 탔다. 그렇게 다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두고 겸손. 그렇게들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도덕적 시각에서 이해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말을 타셔도 되는 분이 나귀를 탔어. 야, 겸손해.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면은 겸손은 돈 많은 부자나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에쿠스를 탈 만한 사람, 그런 권력 있는 그런 사람이 마트질을 탄다. 야, 겸손해.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이지 가난한 사람이 마트질을 탄다 해가지고 야, 겸손하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높은 사람이 작은 차를 타면은 야, 겸손하구나 이렇게들 여긴다는 거죠. 있는 티를 안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이 뭐냐면은 뭔가 있는데도 그 티를 안 낸다. 높은데도 뭔가 그 티를 안 낸다.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고개를 숙인다. 이런 식으로들 겸손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겸손이 그런 거냐는 것이죠. 그런 거냐. 예수님이
겸손을 보이시려고 나기를 타신 것이라면은 차라리 그냥 걸어가시는 것이 더 겸손하지 않습니까? 나귀 새끼는 오히려 동물 학대입니다, 그거. 그 새끼 조그마한 걸 타시면은 그 새끼 얼마나 힘들겠어요. 동물 학대죠. 오히려 욕먹기 좋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뭐 동물보호 이런 것이 없었으니까 뭐 그냥 지나칠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의 사람이 그 성경 보면은, 아니, 나귀 새끼 왜 타지? 그 힘들게? 뭐 이런 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새끼를 타고 성에 들어가시냐 그 말이죠. 그것도 힘없는 새끼를 너무 괴롭게 말입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성경에 말한 그 예수님의 겸손은 도덕 기준 가지고 이해를 안 됩니다. 도덕으로 절대 풀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절 앞에 보시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뭐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라고 합니까? 그 뒤에 얘기 나오는 거죠. 왕이 나귀 새끼를 타신 걸 보면서 그 왕의 공의와 구원과 겸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공이다. 그게 어떻게 공의가 돼요? 나귀 새끼 탔는데.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구원이다.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어떻게 구원이 됩니까? 우리에게. 그냥 나귀에서 탔을 뿐인데.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겸손이다. 그게 어떻게 겸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생각, 상식 가지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내용 자체들이.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이것을 말이 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을 보면서 공의를 보게 되고 구원을 보게 되고 겸손을 보게 된 그 사람들은 그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들을 가르켜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렇게 일컫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를 보면서 구원을 받다, 겸손을 받다. 아, 너희가 진짜 시온의 딸이야. 너희가 진짜 예루살렘의 딸이야. 이렇게 일컬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본다고 해서 어떻게 공의를 알게 되고 또 구원을 보게 되고 겸손을 배우는가. 자, 이걸 알기 위해서 왜 나귀 새끼를 타시는가. 이제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시느냐. 자, 그 나귀 새끼를 타신 분을 스가랴서는 왕이라고 합니다. 왕. 왕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 왕이라면 마땅히 말을 타야 되죠. 말을 타는 것이, 힘 있는 말을 타는 것이 왕의 권위고 상징이에요. 힘 있는 말을 타는 것. 근데 힘 없는 나귀를 탄다. 그것도 새끼를 탄다. 그건 왕으로서의 체면을 구기는 겁니다. 세상 시각에서. 왕이 왕답지 못하게 보이는 행동이에요. 전혀 왕의 과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은 어떤 왕을 원합니까? 말 타고 호령하면서 땅을 정부하고 나라를 늘리는 그런 영웅적인 왕이냐? 아니면은 지금 나귀 새끼 탄 것처럼 나약하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왕이냐? 세상은 힘 있는 왕을 원하잖아요. 말을 타서 멋있는 영웅으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걸 이룰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하고 그런 왕에게 힘을 둡니다. 희망을 둬요. 자, 우리 왕은 저렇게 힘이 있으니까 영웅이니까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거야. 희망을 두죠. 그런 사람들에게 나귀 새끼를 타는 왕은 절대로 왕으로 대접받지를 못합니다. 우린 당신 왕 안 하겠어. 이렇게 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는요.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탄 왕보다도 말 탄 왕을 더 원합니다. 힘 있는 왕을 더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왕 같은 왕. 교회가 목사를 청명할 때 그런 모습들이 많이들 좀 나타나요. 제가 언제 은퇴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은퇴하면 또 이제 그 목사를 청명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목사 청명할 때 볼 것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복음만 바르게 전한다. 그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예, 해놓고 딴 거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요. 딱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아예 그걸 안 봅니다. 아예 안 봐요. 복음을 전하는가에는 관심을 전혀 안 둡니다. 설교를 들어보긴 해요. 오셔야 설교 들어보긴 합니다.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 복음에다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설교를 좀 듣기 좋게 잘하는가? 그게 관심이 늦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좀 더 큰 교회는 조건을 붙입니다. 학위가 있습니까? 외국에 유학 갔다 왔습니까? 그런 것들을 따지죠. 뭐냐면 우리 교회 이만큼 큰데 우리 교회에 걸맞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되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어떤 교회 그 청빙 그것을 보면서 기가 막힌 하나 있는데 그 막 쫙쫙 내오면서 그 안에 키 메시지 나왔습니다. 그래 그게 좀 말이 있는가 좀 나오다가 저 딱 이제 그 지웠더라고요. 키가 클 때 하여튼 저는 잽도 안 되고 키가 컸어요. 막 어디 뭐 학교 나오고 뭐 나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키 작은 그런 목사 그 교회보다도 좀 키 크고 풍채가 있는 그런 목사가 와야 우리 교회 이신이 선다 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 제가 이제 한두 번 본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성경이 진리고 그 생명이라고 하는 절대적 시각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무엇에도 양보하지 않을 절대적인 거. 그게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에게 하나의 기준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내 마음에 든다, 재미가 있다, 인품 좋다, 취향, 내 취향에 맞다. 그게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은 진짜 신자라면은 진리를 위해서 소위 좀 아, 재미있어. 교회에 부흥시킬 능력이 있어. 이런 건 버릴 수가 있어야 되죠. 진리를 증거해줘. 그러면서 그래도 또 거기에다가 교회를 좀 키울 수가 있고 뭐 이럴 수가 있고 그런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진리 복음만이 생명이다. 그걸 버리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진리라는 게 없으면요. 그게 생명으로 완 자리하고 있지 않으면 늘 반드시 엉뚱한 걸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엉뚱한 걸.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엉뚱한 것은 지금 내 입맛에 맞는 걸 찾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설교해 왔던 것들은 여러분 속에 진리가 생명으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걸 묻는 것이었다. 그래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 속에 생명이 진리가 생명으로 자리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요. 그 생명된 진리, 그 기준이 무너져버리면은 온갖 세상 것이 다 쏟아져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신앙이라는 옷을 입고, 도덕의 옷을 입고, 막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내게 힘이 되는 거, 내게 좋은 거, 이걸 원하기 때문에 늘 복음 팽개쳐지는 거, 팽개쳐지면서 다른 걸 골라내고 선택을 하고 그런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목사도 교회를 그게 부흥시킬 목사, 이걸 원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발, 정말 제발 생명의 진리 그 하나, 오직 그것만큼은 좀 죽으라고 붙들고 계시라는 겁니다. 진리, 그게 나에게 생명이다. 이건 놓으면 죽는다. 전 그런 심정으로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좀 그렇게 깊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이 잘 사는 것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것이 딴 게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계속 객결로 갔는데 우리가 힘 있는 자를 원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낙이 새끼를 타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십니다. 다른 방향으로
우린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낮아집니다. 그러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를 보면서 아 예수님이 저렇게 낮아졌구나. 예수님 저런 분이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구원 받았다고 할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낮아진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걸 깨닫게 된 거. 그게 구원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전에 제가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버림받아 죽는 걸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랬죠. 영문 밖으로 나갈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내가 더럽다는 걸 아는 자입니다. 나는 쫓겨나가는 게 마땅하다. 자기를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러운 존재야.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돼. 그걸 아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은요. 나귀를 타시고 세상과 전혀 다르게 영광이 되지 않는 길로 가신 거. 그게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걸 십자가의 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영광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난 예수를 믿는 게 이 땅에서 영광의 존재, 내 이름이 높아진 그걸 위해 믿지를 아니한다. 난 더러운 존재니까 예수께 계신 건 내가 잊지 않으면 죽는다. 그거 하나입니다. 이게 겸손이기 때문에 신자의 겸손, 믿음이 아니면 가능치가 않아요. 예수님을 보면서 아 나는 심판받을 그런 존재였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 그게 겸손의 세계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신 것으로 이것을 보이신 것이죠. 그게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힘과 상관없는 분으로 오셨다. 그 뜻이라 하겠어요. 그렇다면 누구든지 간에 예수께 나와서 힘을 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힘 되는 걸 달라.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다른 예수니까. 신자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단지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심판서 건진받은 그 은혜에만 온 마음을 두기를 소원하는. 정말 주님의 은혜에 대해 모든 마음 뺏겨서 살고 싶습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나와지는. 그게 겸손이고 화평은 이러한 겸손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뒤에 10절 보시면은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힘으로 다스리지고 힘으로 유지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힘에 의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라면 화평은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힘이 다스리는 곳에는 반드시 충돌과 경쟁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계의 질서는 뭐냐면은 겸손으로 나타나는 화평이에요. 그게 예수님 세계의 질서입니다. 그게 교회의 질서로 나타나야 돼요. 화평이. 왜냐하면은 자 교회가 화평의 왕인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을 전부로 바라본 세계지 않습니까? 그런 세계에서 힘의 충돌, 어떤 누가 더 잘났는가의 충돌,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나와 질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늘 얘기한 것처럼 나는 주님이 아니면 심판할 존재입니다. 그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 고백과 고백과 고백이 모여있는데 거기 나올 게 뭡니까? 화평이죠. 충돌이 아니에요. 우리 은속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교회 실질 그겁니다. 화평. 목사가 다스리고 목사가 위에 있는 그런 질서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의 겸손에 의해서 다스려야 그런 교회를 늘 우리가 추구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이 세상과 다른 세상으로 존재해야 돼요.
교회에 들어오니까 뭐 세상과 똑같네. 이러면 안 되죠. 아, 다른 세상이더라. 거기는 힘 있는 자가 없다. 힘이 오히려 대접 못 받고 힘이 천대를 받더라. 그런 다른 세상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교회니까. 그런 세상에서야 뭐 화평의 질서죠. 근데 지금 교회는 그걸 다 베려놨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힘을 원하고 힘 있는 자로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도 교회가 가득하죠. 그래서 늘 신앙의 자랑이 있고 경쟁도 있고 화평은 존재하지를 않죠. 겉으로 그 교회인데 친하게 지내는 게 화평이 아니에요. 높고 낮음이 없는 겁니다. 그게 화평의 세계죠. 하나님은 힘으로 존재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래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힘으로 사는 세상 결말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을 추구한 세상의 마지막은 심판이다. 이걸 아는 게 신자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계, 참된 생명의 세계를 그 나라를 바라보게 돼요. 힘의 나라가 아니고.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가를 아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마음에 두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던 건 다 가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읽을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심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거기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는 율법이란 짐을 지고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세상 인생이 무거운 그게 아니라 율법이 짐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을 의롭고 믿음 좋은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스스로 자처했죠. 그 이유는 율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생각하는데 누구 말 듣겠습니까? 자기가 잘하고 있는데. 그런 세태를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피를 불어 침투지 않고 슬피로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회개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난 잘하고 있어. 이리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비판이죠. 딴 사람 못하는 걸 보면서 너 이거밖에 못해. 비판을 잘하죠. 근데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만약에 누군가를 비판한다면 그 자격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만 비판할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왜? 예수님만 온전한 분이니까. 우린 누구도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누구를 비판했습니까? 바리새인 이런 사람 책망을 했죠. 그런데 그것은 바리새인 그들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기 때문에 책망을 한 겁니다. 겉으로는 아주 착한 신앙인처럼 보였는데 실상 진리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었기 때문에 분별하라고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세일이 창녀, 더럽다고 취급받던 그들 향해서는 예수님이 비판하지 않고 받아주신 것이죠. 그 죄인들을 받아주는 그것이 온유고 겸손이에요. 받아주신다는 것이.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거, 이건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예수님 이루실 그 십자가의 구원 안에서 죄인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려면 타인을 보실 때 십자가 구원 안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누구든지 십자가의 구원 그 안에서 타인을 보게 되면 내가 비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비판 대상이 되죠. 예수님께로부터. 오전에 생각이 있었는데 말씀드렸는데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이
예수님에게서 비판의 대상이다. 그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걸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에게서는 비판이 아니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그 모습이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내 실천이 아니고 믿음에 의한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자랑이 안 되죠. 내 기준으로 뭔가 했다는 걸 가지고 나 이만큼 했는데 왜 안 한다? 이런 구별이 나와지지를 않는 것이죠. 그게 온유고 겸손이에요. 십자가 안에서 보니까 자연히 그런 모습이 나와지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십자가 밖에 있게 되어지면은 늘 내가 기준되어가지고 당신 왜 이거밖에 안 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나와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세계인 교회를 허무는 게 돼요. 교회를 허물어요, 그것이. 다시 말할게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비판받아야 될 나의 모습입니다. 그 믿음이 날 그런 모습 보게 해요. 교회에서 어떤 신앙적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예수님 판단, 심판받을 자라는 것밖에 없어. 그걸 보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것은, 받아주시는 이것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죠. 심판받을 나를 받아주신다. 그 온유와 겸손. 이게 우리 생각에 자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예수님 자기 백성을 예수님 이루실 십자가 구원 안에서 보신다고. 그러니까 십자가 구원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더러운 존재를 할지라도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으시면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피의 은혜로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구원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짐이 될 게 없단 말입니다. 내가 뭘 못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난 왜 이거밖에 못하노? 저 사람 잘하는데 늘 그런 생각들이 딱 항상 짐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세계에는 그런 짐이 존재치를 않아요. 정리하자면요. 교만은 십자가 밖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교만입니다. 십자가 밖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 용서와 상관없이 내 힘으로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 그런 내가 보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내가 보여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사람, 내가 했어. 자기 자랑이 나오면서 남을 비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겸손은 십자가 구원 안에서 자기를 보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십자가의 구원, 그 안에서 자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나의 행함이나 실천 이런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립니다. 의미를 안 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의미를 안 두죠. 다만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아니면 심판받을 그런 나, 그런 나로만 보기 때문에 함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바울처럼 난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런 고백이 가능해져요. 겸손이죠. 그래서 겸손은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런 겸손이 도덕의 산물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시고 그 온유와 겸손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화평, 그 화평이 질서가 되는 그런 교회됨. 이것이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될 주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마음에 두시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십자가 구원 안에서 부지런히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의 은혜만 우리의 마음에 자리할 것이고 그 은혜 안에서는 내가 나오지 않고 늘 주님 행하신 그 일만 나와질 거예요. 그게 주님 겸손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길 지금까지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 은석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소식만큼 희망적이고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 BBN 한국어 방송 모든 사역자들은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로부터 사랑의 이메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들으시면서 구원을 받았다든지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간증들 또 삶에서 얻어지는 승리의 간증 그리고 기도 제목 등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형제됨을 확인하고 또 함께 방송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09번째 시간. 교회의 부흥과 성장, 그리고 단합으로 가장 두려워할 이들은 다름이 아니라 일본이었다. 일본은 대조선에 대한 침략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조선의 모든 움직임에 민감해 있었다. 특히 교회에 대한 반응은 그 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1: 한 교단의 성도 수가 40만이 넘어서고 있는 추세에서 일본은 당연히 교회를 경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 통감부에 대해 대항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단체는 바로 교회뿐이었습니다. 교회는 어느덧 그 성장으로 인해 정치적 입지까지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회에 대한 반응은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2: 나라를 세운다. 새로운 나라를 말인가?
3: 예, 새로운 나라입니다.
2: 내 놈들이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래, 놈들이 말하는 새로운 나라를 무엇인가?
3: 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 하나님의 나라?
3: 예, 놈들이 분명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입니다.
2: 하나님의 나라라면 무슨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3: 뭐 하여간 그렇게 말을 했으니 그건 분명 틀림없는 새로운 나라일 것입니다.
2: 이런 바보같이 그걸 지금 알아온 것이라고 말하는가?
3: 아니, 저 왜 그러십니까? 아, 틀림없이 놈들...
2: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새로운 나라라고? 어?
3: 아니, 저... 그게 말입니다. 아, 그게 저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시지요.
4: 자, 여러분, 내내 여러분들께 기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모이시라고 했습니다.
5: 기회 뭡니까? 하실 말씀이?
4: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교회당이 지금으로서는 밀려드는 성도들을 감당하기 힘이 들다는 것을 여러 장로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6: 아이, 그렇디요. 지금도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4: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다시 교회를 분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5: 분가라면 지교회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겁니까?
4: 예,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장대현 교회는 1907년 가을에 이미 3,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모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이미 밀려드는 성도들로 두 개의 지교를 세워 그 인원

0: 교회를 분산시키기도 했지만 교회 부흥으로 그 수가 점점 늘어나 다시 지교회를 세워 성도들을 분산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1: 창대현 교회는 오전 시간을 여성들을 위해 먼저 800여 명 예배를 드리고 다시 천여 명이 그 후에 예배를 드렸다. 또한 남자 성도들은 오후에 두 개조로 나누어 먼저 1200여 명이 예배를 드리고 후에 1500여 명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부족한 교회당을 대체하였다. 이미 산정현 교회와 남문박 교회를 세워 분산을 하였지만 늘어나는 성도들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 지금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에 그 대처 방안으로 지교회를 세워 그리로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3: 성도들이 많아서 예배드리기 힘든 것은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문제는 그 해결 방법을 찾는 거인데.
4: 목사님들하고는 말씀이 되신 겁니까?
2: 목사님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듯합니다. 늘어나는 성도들을 교회가 감당을 못하는 것이 여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4: 예, 하긴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머리를 짜내야 할 거인데 우선 성도들을 다른 교회로 분산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3: 교회를 다시 짓는 것은 차후에 생각을 하는 것으로 하고 먼저 지금 교회를 짓고 있는 사창골 교회와 산중은 교회에 지원을 보태 그리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아주 좋으신 생각들이십니다. 하지만 이것도 단지 미봉책에 지나지 않으니까니 교회를 다른 곳에 더 세워야 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배제할 수 없고 말입니다.
3: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겠지요. 그러나 당장 밀려드는 성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곳으로 성도들을 보내는 것이 좋을 듯 하니까니 그렇게 하시자고요.

0: 이렇게까지 부흥이 되니 문제는 성도들을 감당하는 것인데.
1: 그러게 말입니다. 벌써 사천골이나 산정인 교회도 남문 밖에도 사람들이 들어갈 틈이 없다고 하는데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2: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니 감당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0: 다른 교사의 교회를 짓는 것을 생각하고 먼저 성도들을 다른 교회나 지교회에 분산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하시죠.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린 것도 괜찮으니까 성도들을 그리로 보낸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허나 문제는 다른 교회들도 우리 교회들처럼 만원이라는 것이

0: 교회가 지금 사람들이 들어갈 틈이 없어 날개놨다 이 말인가?
1: 예. 장대현 교회는 물론이고 산정현, 사창골, 남문박, 서문박 그리고 다른 감리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당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없어 아무 소용입니다.
0: 이거 문제군 그래.
1: 그렇죠. 교회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가서 질서를 잡을까요?
0: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것인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야. 당장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당장!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0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믿는 바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생각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나 저는 마음 단속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단속 잘하지 않으면 이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나는 물론이고 내 이웃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수많은 실수를 반복하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또 삶의 어려움에 지쳐 좌절하는 우리에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은 큰 힘이 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비록 오늘 하루 실패의 쓴잔을 마신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삶은 승전가를 울리는 챔피언 인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 함께 순종하여 목적이 있고 방향이 분명한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BBN 한국어 방송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전합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7장에서 8장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2: 제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라론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들어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난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0: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취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며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넣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위토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1: 제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느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것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고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를 쫓은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편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가 5천명 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서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 패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탄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탄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던 자에게로 돌이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혹은 이 편에서 혹은 저 편에서 쳐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만 2천이라.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여호수아 7장에서 8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 오늘 16장 말씀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16장은 다락방 말씀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앞에 15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15장에서 그 포도나무의 비유는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교훈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꾸지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셔서 되어지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때로는 제자들에게 혹독하게 때로는 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15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16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은 또 하나의 꾸지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초자연적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원인이 될 그분 자신과 동일시 되어야 한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또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야만 된다 하는 내용의 말씀들을 쭉 해주고 계신 겁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만일 그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주의를 알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오신 이후로 그들의 개인적인 죄들은 세상의 구세주이시며 영광의 주님을 거절하는 헤아릴 수 없는 죄와는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의 상급의 그 차이뿐 아니라 지옥에서의 형벌에도 어떤 뭐라 그럴까요? 등급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한국 신학계에 있어서는 좀 논지, 더 나아가서 논의, 더 나아가서 논란의 요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매기 성경 강의이고 번안 매기 목사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떠한 신학적 사고를 가졌는가 너무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면 저는 저자의 의도를 충분히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좀 소화도 해주시고 받아도 들여주셔서 이 매기 성경 강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교훈 얻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도 그분에게 등을 돌리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 그러면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을 배신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그 배신한 가룟 유다와 동일한 범주 안에 이제 이 매기 목사님은 해석을 해놓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은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다음 장에서 이에 대한 경고를 또 쭉 해주시니까 그 부분은 이제 17장에 가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16장에서 여전히 세상에 그 힘들어하는 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좀 본문으로 들어가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16장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것은 15장에 언급한 것을 말씀합니다. 2절로 3절이에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셨죠. 즉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아연실색해 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은 조직의 설립자들, 특히 종교 설립자들의 특성으로 그들 조직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나타내려 애쓰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경이적인 이득을 얻고 고난의 불이 결핍과 희생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그렇다고 보면 얼마나 대조가 되는 것입니까? 주님은 너무도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데 세상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14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 그 14장 1절부터 나눈 바가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14장을 살펴보았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와 같은 말씀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죠. 또한 주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여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분을 따르려 한다면 이것은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지만 당신께서는 머리 둘 곳 하나 없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으니까 세상이 얼마나 우리 주님을 향해서 반대하고 또 우리 주님을 향해서 정말 극렬하게 핍박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므로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 한다면 우리 또한 그분의 십자가가 아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대개 우리가 십자가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분의 십자가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곳에서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경멸당하고 거절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슬픔과 비탄에 익숙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분명히 하셨던 거죠. 주님께서는 결코 그것이 사람들에게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세상을 회심시킬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죠. 예, 참 중요한 것이지만 호언장담할 것은 없단 말이죠. 물론 그들은 정말 그 이제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 일들을 하겠다고 하는 그 충성심, 그 열정들은 참으로 귀하고 놀랍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교회를 대중화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이 세상에는 뭐라 할까요? 매우 매력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날 신앙심 없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뭐 우리의 교회들이 있는 것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일부 교회의 음악이 그렇죠? 또 교회의 예배가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중용을 지키며 나아가는가. 세상도 우리가 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에 손색이 없도록 우리가 해나가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좀 여러분들과 서로 교훈적인 내용을 얻고 싶은 것은 이 자유주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종교 다원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많이 세상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세상을 접하려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이제 올바른 결과들을 가져왔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더불어서 너무 근본주의적으로 교회가 나아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나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단 말씀이죠. 비록 그들이 감히 성경을 공격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도 공격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심하며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절, 3절 말씀을 놓고 나누고 있죠. 세상은 계속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더불어서 세상은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말하기에 부끄러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뭐 교회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면에서 모범이 못 되고 있는 부분들이 근자에 많이 이렇게 드러내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너무 어쨌건 여러분, 우리 미기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교회를 상처내는 일은 어쨌건 우리가 금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예, 교회 안에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터무니없이, 계획 없이, 또한 사랑함 없이 뒤집어낸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죠. 저도 참 목사로서 교회에서 목사를 쫓아내는 그러한 교회들, 뭐 이유야 다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때 얼마나 아픈 현실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미기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여러분은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미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셨는데 그거 알아야 실족지 않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일어나서 일하도록, 그리고 일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되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경고를 해주셨고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그들이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하신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에 대해서 알도록 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이 세상에서 실족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귀하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날 밤 특별히 그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겪을 때에 그들을 지탱시켜 줄 것임을 알도록, 그리고 또 일어날 일들을 알도록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책임을 세울 수 있도록 미리 통보해 주셨고 교훈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추리라고 하는 추방한다고 하는 말이죠.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고 뭐 우리 편에 서서 뭔가 하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 당시 추방당하는 것은 종교적인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너무도 종교적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 매기성경의 애청자들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릴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건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대가를 치르도록 한다 하는 거죠. 이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치를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바로 당신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미움의 근원을 추적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들이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도 그렇게 했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미워한다. 누가요? 세상이요. 또한 이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상이 참신자를 미워하는 이유가 그래서 되어진다라고 이 16장에서 쭉 설명을 하십니다. 16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도록 하셨고 그것에 대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제가 설교자가 되어가고 있는 동안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경험도 저런 경험도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제 경험과 또 남들을 돌봄으로써 주님께서는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위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킨다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우리 미기 성경학의 애청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배우셔서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5절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라고 하셨어요.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실 것인지를 물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베드로는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실제로 식별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도 지적으로 영적인 감각을 갖고 주님 지금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 이가 없다는 거죠. 고작 물었다고 하는 것도 물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6절이에요. 그게 보면. 그리고 6절을 보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떠날 것이라는 사실로 마음의 근심이 일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할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가지 경험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뭐 언제나 이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니까 그럴 때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실망하게 되죠. 또 그 가운데서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참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아야 될 터인데 반대로 삼아서 되레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 이거죠. 일부 어떤 사람들은 과거 어떤 사건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경우를 이제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잖아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어떤 사람들은 슬픔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픔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입니다. 16장 7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너희에게 더 좋은 일이다 하는 거죠. 왜요? 주님께서 떠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좋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한 가지 이유는 이겁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행하실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다음으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인간이 되심으로 스스로를 제안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 그분께서는 베다니에 계실 수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만일 그분께서 거기 계셨더라면 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오빠가 돌아가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상기했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오늘날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계신다면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에 동시에 계실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지금 서울에 있고요. 극동방송에서 지금 이 강의를 녹음하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그분이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셔야 되는 그러한 일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보혜사를 보내실 것인데 그때 우리에게 오셔서 그 보혜사를 통해서 또한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성령께서 오실 때 주님께서 몇 가지 사역들을 행하실 것인데 그중 하나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눠볼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0: 2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이 마지막 장인데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일까지 하면 고린도전서 강의가 끝나겠습니다. 오늘은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마지막 당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당부를 하는가 하면 연보에 대한 당부를 하고 또 디모데에 대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그리고 아볼로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연보에 대해서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도록 매주 첫날에 헌금을 해서 모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매주 첫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다. 월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입니다. 매주 첫날은 일요일이에요. 당시 성도들은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첫날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헌금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왜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주로 일요일 날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날은, 부활하신 그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일요일 저녁에 나타나셨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잠그고 한방에 모여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드레를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다고 우리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죠. 그래서 도마가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를 위해서 다시 한번 나타나 주셨는데 여드레 뒤에 나타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드레는 며칠이죠? 여드레는 8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신 그 일요일을 포함해서 그 다음 일요일까지 하면 8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일주일 후, 즉 일요일날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a week later, 일주일 뒤에 다시 나타나셨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이제 유대인들이 또 많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요. 오순절날은 또 무슨 요일인가 하면 오순절날도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일요일 날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은 주로 일요일 날 제자들 앞에 많이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오늘날 우리도 언제 예배 드립니까?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구약의 가르침을 따라서 안식일 날, 즉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죠. 안식교인들은 주일 날 예배 안 드리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오늘날에도 안식일, 즉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되는가 하면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는 결과가 돼버리죠. 유대인들처럼 예수님도 안 믿고 신약성경도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구약 성경의 가르침대로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약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제자들의 모였던 그 전통,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던 그 전통을 따라서 주일날, 일요일날 모이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정상 뭐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든 또 주일날 예배 드리든 그거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초대교회 전통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전통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날과 절기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체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이제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면 우리도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죠. 자, 그런 그렇고 이제 주일날 헌금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헌금을 하라 그랬는가 하면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헌금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각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온 교회가 이렇게 모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제 헌금에 동참할 것을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헌금에 동참하고 어떤 사람은 헌금하지 않고 그거보다는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십실반 이렇게 헌금에 동참하는 것이 그게 좋은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주일 헌금이죠. 그리고 헌금을 할 때는 수입에 따라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드리고 많이 벌지 못하는 사람은 또 형편에 맞게끔 또 알아서 드리라 그러한 말씀이죠. 근데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똑같은 액수로 헌금을 하라 그런다면은 그는 조금 불공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금도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많이 내게 만들고 적게 버는 사람은 조금 걷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에 따라서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대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수입에 따라서 하는 헌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십일조죠. 십일조는 말 그대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십일조입니다. 그런데 십일조만 수입에 따라서 드릴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헌금도 수입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교 헌금이든 구제 헌금이든 또 뭐 비전 헌금이든 간에 수입이 많은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좀 많이 내시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형편에 맞게끔 또 알아서 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십일조 다 하고 계시죠? 십일조 안 하시는 분들은 십일조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른 헌금도 여러분 수입에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헌금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매주 첫날 헌금을 하러 가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규칙적으로 하라. 그러한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헌금을 할 때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떠고 와서 갑자기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니까 막 뒤져가지고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찾아가지고 그냥 또 이제 열고도 또 한참 고민을 하죠. 하늘색을 낼까, 초록색을 낼까, 노란색을 낼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알아서 준비를 딱 해갖고 그렇게 준비된 헌금을 하라 이거죠. 그리고 항상 규칙적으로 헌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지 말고 헌금을 할 때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 그러니까 헌금할 때는 여러분 절대로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바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드린 것 이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제 말이 아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크기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후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후하게 채워주실 것이고 인색하고 억지로 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참 준비된 마음으로 하시고 그리고 하실 때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헌금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 믿음이 없어서 헌금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 계시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 말씀을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제 그 모아진 그 헌금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헌금을 보내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매주 첫날 주일날 헌금 예배드릴 때마다 헌금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아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아진 헌금을 누구에게 전달, 누가 그것을 모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3절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에게 이제 그 돈을 맡겨서 전달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말하는 너희가 인정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수의 사람들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큰 일을 여러분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두 사람 이상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 교회가 인정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그 일을 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믿지 못할 사람에게 돈 잘못 맡기면 그 돈이 사라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너희가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맡겨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헌금을 걷고 또 관리하고 하는 모든 일은 누가 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하세요. 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그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인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 헌금 맡기는 것은 그건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참 믿음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인정받는 집사님들에게 그 일을 맡기면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신실한 집사님들이 이제 그 일을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참 잘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하다면 내가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보면 사도 바울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조심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고린도서 8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0절 2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8장 20절 21절.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조심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거액의 헌금 이 다루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금 조심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대단히 알아서 돈 관리를 잘 해주시니까 제가 정말 감사하죠. 자, 계속해서 5절, 7절 보겠습니다. 5절, 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데 지나는 길에 잠깐 들르지 않고 얼마 동안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잠깐 가봐야 뭐 얼굴밖에 못 보니까 그거보다는 좀 오래 있으면서 교제도 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오래 머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말하면서 어떤 표현을 썼는가 하면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7절 중간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자신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러한 말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 19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계획이 있을 수 있죠? 좋은 계획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계획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을 계획할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놔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여 가시면 내일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는 항상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내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한 부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농부입니다. 그런데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그 곡식들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생각하기를 아 지금 있는 그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이 많은 곡식들 내 물건들 거기에 보관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제 이렇게 많은 곡식과 물건들이 나에게 있으니 이제 참 인생을 즐기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재밌게 살아야지 그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내일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해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은 야 이제부터 오래오래 행복하고 즐겁고 재밌게 살아야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어리석으냐? 그의 인생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계획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내일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설계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바울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항상 주님을 우리의 계획 속에 포함시켜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계속해서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답이 있는데. 그렇죠.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 여러분들이 뭐 주석서라든가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그런 책을 딱 여러분들이 펴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알아볼 것 같으면 고린도전서의 저자는 사도바울이라고 딱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장소는 에베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학자들이 에베소인 걸 아느냐? 예, 성경을 잘 보면 이 성경 안에 다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바울은 에베소에 있고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뭡니까? 광대하고 유유한 문이 열렸기 때문에 오순절까지는 내가 더 에베소에 머물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광대하고 유유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기 좋은 큰 문이 열렸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자가 많다 그랬어요? 에베소에? 대적하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전도의 기회는 지금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와 함께 또 옆에 누가 있는가 하면 대적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전도의 기회는 핍박과 함께 온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전도의 기회는 핍박과 함께 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핍박은 전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핍박이 결국 뭐가 되는가 하면 전도의 기회가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입니다. 중간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핍박이 결국 뭐가 된 거예요? 전도의 기회가 되었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잘 안 하죠. 우리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잘 합니다.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아이러니컬하게도 핍박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중국 같은 나라는 지금도 기독교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또 뭐냐? 그것도 아이러니하게도 그 땅에는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핍박은 전도의 기회라는 거예요. 전도의 기회는 핍박과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의 기회뿐만 아니라 다른 기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회는 주로 뭐가 함께 오느냐? 위기와 함께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위기가 닥치면 그걸 갖다가 아, 큰 위기 같구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 위기는 나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되겠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위기와 함께 와요. 위기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위험한 기회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일이 나면 그냥 좌절하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아, 이 위기를 통해서 내가 기회를 한번 바꿔봐야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공해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뭔가 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해버리죠. 여러분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왔을 때 거기에서 굴복하지 않고 어떻게 어떻게 다른 사업 해가지고 성공한 그런 사람들의 얘기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는 여러분 또 다른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기회를 역전시켜서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항상 뭐와 함께 온다고요? 위기와 함께 와요. 위기와 함께 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자, 이번에는 이제 디모데에서도 당부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디모데에서 어떤 당부를 했는가 하면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런 당부도 하고 또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이런 당부도 했습니다. 디모데는 젊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소심하고 겁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건강도 좋지 못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시면 디모데의 이제 그런 면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또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문제 많은 교회들의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뭔가 하면 목회자들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딱 그랬어요. 목회자들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게 안 여기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8절 보겠습니다. 4장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목회자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자기네들은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10절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약간 비꼬는 투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에 대해서는 알기를 우습게 하는구나. 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하여간 목회자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지금 누가 간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가요. 나이도 어려요. 그리고 겁도 많은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위장병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염려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부탁하는 말이 제발 디모데에게 잘 대해주고 평안하게 이렇게 지내다가 다시 돌아오시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아십니까? 목회자를 존중할 줄 아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사로 하여금 편안하게 목회하도록 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저를 갈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그런데 어떤 교회 보면 이제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 갈구는 사람. 목사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자기가 마치 어떤 야당에 무슨 뭐라도 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어떤 교회들은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제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목사를 대하는 마음 자세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과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잘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시면 목회자에 대해서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하는 말씀이 있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시면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끝까지 주의 종들에 대해서 참 이렇게 선대해주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교회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 교회가 복받고 또 그렇게 하는 성도님들이 복을 받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죠.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자 아볼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아볼로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보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아볼로에 대해서 편지로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물음에 이제 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러면서 이제 답을 해 주는데 아볼로는 고린도에 갈 뜻이 전혀 없는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그러면서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볼로는 고린도에 갈 뜻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에 안 가려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옆에서 한번 가보라고 권유하는데도 아볼로는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고린도에 가면 또 자기 때문에 또 다른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해서 가지 않은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기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아볼로가. 또 설교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괜히 가서 또 잘못하다가는 또 아볼로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또 난리를 부리고 또 파가 나뉘어지고 그럼 교회가 또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바에는 내가 차라리 가지 않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죠. 만약에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 그러면 가서 인기 관람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는 나 자신의 유익보다는 항상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에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 된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몸 된 교회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헌신도 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복음적인 메시지와 성경적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특별히 저희 방송은 50%의 찬양으로 그리고 나머지 50%의 복음적인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찬양의 가사뿐만 아니라 음악적 내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으로 선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분별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되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BBN에서 엄선하여 보내드리는 이 찬양들로 인해서 당신의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천국 소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없음 밑에 각주가 있죠. 만일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니 무화과 나무 말라 죽은 사건으로 무엇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믿으라. 믿음과 또 하나 뭐로 연결되고 있어요? 믿고 구하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걸 가지고 또 기도 만능주의로 흘러가죠. 믿고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많이 들어봤습니까? 많이 안 들어봤습니까?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믿고 구하고 의심하지 않아서 이루어진 거 있으면 이거 한번 간증해 보세요. 손 들고.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전반부 말씀입니다.
0: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잘 모르시는가 봐요. 오늘 무슨 날입니까? 우원은 찾았어요. 오늘이 성탄절이라고 누가 그럽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다 성탄절이라고 누가 오늘 성탄절이라고 그러세요? 오늘 생일은 이행섭 집사입니다. 부산에는 이행섭 집사 오늘 생일이에요. 어떻게 아시느냐? 카톡에 뜹니다. 오늘은 제 카톡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다 오늘은 1년에 하나뿐인 뭐 누구의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내가 축하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 오늘이 성탄절이라고 온 세계가 다 요란하고 떠들썩하긴 한데요. 오늘이 성탄절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추적해서 교회사라 세계 교회사가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찾아내었습니다. 그게 세계 교회사 보면 거기에 본문이 나와 있는데요. 그럼 그 교회사 안에 내용을 보면 그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했느냐 하면 로마 황제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하고 나서 로마 황제가 태양신 섬기는 그날이 유명한 축제 날이니까 이 날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다 그런 의미로 그냥 이 날을 성탄절로 지키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성탄절로 한 그 날짜는 무슨 날이에요?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딱 추적해가지고 그걸 전도지에 딱 옮겨서 그냥 어느 교회사 몇 페이지에 요 내용이 있습니다 하면서 성탄절은 태양신 숭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탄절을 지킨다면 당신들은 태양신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전도지를 만든 단체가 있어요. 이게 어느 단체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하나님의 제가 그 직접 전도지 봤거든요. 그 전도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한단 말이에요. 이때쯤 되면 여러분 혹시 그런 전도지 받아보신 분 계세요? 몇 사람 되잖아요. 벌써 몇 사람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야, 이 그 크리스마스 지키면 이거는 완전 태양신 숭배하는 날이다. 우상 숭배하는 날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뭐 이 대답하기 곤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토록 아주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부터 12월 25일은 무슨 날로 생각하고 있어요? 성탄절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단들이 이날은 태양신 숭배하는 날입니다. 당신 성탄절 지키면 큰일 납니다 하면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에 끌려간 사람도

0: 틀림없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다 그 날짜 정확하게 우리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 날짜를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날짜가 언제냐 아니냐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친히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언제 오셨느냐, 날과 달과 절기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그리고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냥 오늘날은 크리스마스가 상업화되어 버리고 교회달마다 종교적 축제가 되어버린 그런 성탄절이 아닙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성도가 모일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한다고 할 때마다, 구역 예배로 모이든 어떤 성도가 모일 때마다 항상 성탄의 내용은요, 계속 선포되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단지 1년에 한번 성탄절, 그 다음에 고난주간 또는 부활절, 이거 지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림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성도가 모일 때마다, 그러니까 오늘 모였을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모였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예수가 왜 오셔야 되며, 그리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리고 성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장차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마감하실지 그 내용을 한꺼번에 다 늘 이야기되어야 되고 선포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그게 구약성경에 나와요. 이 두꺼운 성경책이 구약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줄이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세상을 끝냈을 것이다. 그게 구약성경 전체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2000년 전에 이 역사 속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단 말이죠. 그래서 2000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어요. 오셔서 공적 사역은 3년 하셨습니다. 3년 동안 구약에 약속된 그 모든 약속들을 다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친히 이루어내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이제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아,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구나. 그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도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일년의 절기를 지키는 게 의미가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고난받으심, 부활하심, 재림에 대한 말씀은 계속 선포되어야 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성탄절과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은 이 말씀이 성탄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일들과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실 것과 그리고 장차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전을 만드실 것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자, 오늘 다시 본문 21장 18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 보고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간단히 한 두 가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비상적으로 읽게 되면 이런 겁니다. 딱 오늘 설교하기 좋은 본문이죠. 오늘 딱 설교하기 좋은 본문이에요. 왜요? 1년 동안 무슨 열매 맺었습니까? 전도는 몇 명 하셨습니까? 주일은 몇 분 빠졌습니까? 헌금은 얼마나 했습니까? 딱 요 설교가 딱 좋은 본문이잖아요. 그죠?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받는다. 열매가 없으면 말라버린다. 이 얘기를 하기 딱 좋은 본문이에요. 야, 정말 여러분들이 목사라면 이 본문을 읽었으면 이렇게 설교 안 하겠어요? 1년 동안 열매 뭐 맺었습니까? 집사님, 뭐 맺었어요? 딱 이러잖아요. 그럼 팍 얼죠. 그러면 이제 그때 머리에 또 계산기는 돌아갑니다. 그래도요, 내 주일 한 번 안 빠졌는데요. 내가 열심히는 못해도 뭐 전도 한 명 정도는 했는데요. 이게 계산이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과연 이 말씀 하려고 이걸 기록했을까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하나도 없어서 말라 죽어버렸대. 얼마든지 이걸 가지고 보세요. 열매 없으면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주여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땅을 파고 그름을 주어서 내년에는 열매를 많이 맺겠습니다. 저의 용서서 딱 좋은 오늘 12월 25일 마지막 주에 참 좋은 본문이에요. 이거 제가 선택한 거예요. 차례도 가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이건 주님께서 주신.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는 뭐예요?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끝. 은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 결단도 할 것이고, 그죠? 새해 뭐 봉사하는 게 또 빠진 사람들 찔려가지고 목사님들 다시 봉사하겠습니다 할 거고. 아, 그래서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격려하거나,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뭐가 사라져버립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으며, 무슨 일을 이루셨고, 무슨 일을 하실지가 다 빠져버려요. 그러면 종교단체, 그냥 열심히 해봅시다라는 그것만 남는 그런 단체가 될지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길 수 없는 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평행 구절을 봐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참 좋은 건데요.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다시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1장. 마태복음은 좀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이걸 날짜를 나누어서 말씀하는데요. 그걸 비교를 해보면 오늘 말씀에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럼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이루시어 가셨는데, 가시면서 사람들은 환호했는데 예수님 왜 어떻게 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우시면서. 오늘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하고 막 뛰어놀고 막 크리스마스하고 막 산타크로스하고 막 뛰어노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뭐 하실까요? 우시죠. 그냥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예수님 울면서 들어가 있었어요. 왜 울면서 들어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평해가는 소식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심판받으러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며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년 만에 일으키겠다고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들은 목숨 걸고 성전 예배를 지켰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지만 그 성전을 무너뜨려버리는 시위, 데몬스트레이션, 예수님이 시위하세요. 이 성전 무너질 것이라고. 그래서 상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앞으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자가 다 무너질 것을 이미 보여주신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이게 같은 날 기록되는데 요 마가복음 좀 더 세밀하게 다음 날 이루어진 일로 기록해요. 그래서 성전 청결을 말씀하신 것은 그 다음 날로 이제 마가복음 기록하는데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마가복음 다시 보십시오.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말은 없지만 마가복음 무화과의 때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께서 잘못한 거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열매 없는 줄 알고 가셔서 보시고 열매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어버리면 그럼 예수님 잘못한 거 아니에요? 맞지요? 아니, 무화과 때가 돼가지고, 무화과가 열매를 줄줄, 뭐, 주렁주렁 맺힐 때 돼가서 열매가 없으면 그 무화과 나무는 저주받아도 마땅하지만, 무화과 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무화과 잎이 무성한 것은 이미 여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열매가 희한하게 빨리 맺는 열매들이 있어요. 무화과 철은 아니지만 이런 열매, 밤도 올밤이 있어요. 감도 올감이 있고요. 올감, 올밤 아세요? 네, 미리 맺는 거 있어요. 다른 데는 한참, 한 달 전에 열매 맺는 것도 있어요. 가끔 그런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갔더니 아니나다가 열매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으로 보시면 일단 되겠어요. 그리고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16절에서 18절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대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성전을 뒤집어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 나가셨다가 이제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내용입니다. 19절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 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바로 시들어 말랐다라고 되는데 여기는 이제 바로 시들어 말랐으니까 하루가 더 지났죠. 지났으니까 어디까지 말라버렸어요? 뿌리까지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안 무서워요? 싱싱한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다고 저주해버리니까 하루 지난 애가 뭐요? 뿌리처럼 말라버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매 맺지 못하면 이렇게 말라버립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열매 좀 맺으세요. 열매 좀 맺으라고 하면 이 말씀 가지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열매 맺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 뿌리까지 말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서 50년, 60년 되면서 도대체 무슨 열매 맺었습니까? 야, 이거 오늘 큰 소리 얼마든지 칠 수 있는 부분인데. 도대체 이러면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라고 하면 찔린단 말이야. 찔리고 회개가 일어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 맺어 드린 것은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12월 달로 마무리시키고 이제는 새해부터는 내가 열매를 맺도록 애써서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결단과 결심을 촉구하고 그리고 예배 마칠 때 좀 음악 깔고 그 다음에 찬양팀 나와서 결단과 결심을 하는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예 이제부터는 주님께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가는데 작심 3일도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 인간의 악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께서 모르시고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요? 대부분 이렇게 설교를 들었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연말만 되면. 원래도 열매를 내가 맺지 못했는데 이건 찍혀서 불에 던져서야 마땅한 나무잖아요. 땅만 부리잖아요. 땅만. 제가 청년회 때에 뭐 우리 집사람도 같은 청년회였습니다만은 그때 청년회 어떤 한 형제하고 이야기하면 이랬어요. 여러분 선사는 무슨 나무가 지켜요? 예, 선사는 못난 나무가 지킨다. 그래서 저 시골 교회 이런 데서는요 좀 크면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남은 자는 사실 못난 자들이 남은 자거든요. 못난 자만 있다. 창원에도 마찬가지예요. 똑똑하고 잘나면 다 서울 가버리더라고요. 서울 안 가면 어디로 가고요? 외국 가버리고. 그래서 못난 나무만 지킨다 이랬더니 친구 하나 말이 땅만 버린다. 나는 못난 나무라서 위안 삼고 좀 남아있다고 생각했는데 땅만 버려야 그 말도 일리가 있구나. 땅만 버리는 열매 없는 나무 뭐 하겠어요? 찍어서 불에 던져버려야죠. 나무 뿌리까지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듣고 안 찔리면 그 사람 양심에 화해 맞은 사람 아닙니까?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매가 없다면 뿌리까지 말라버리고 불에 던져진다는 말씀을 하면서 열매 맺으라고 강조를 하더란 말이에요. 정말 저도 뭐 어려서부터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이 그 말씀일까요? 자, 20절 다시 보시죠.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이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어디로 몰고 가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없음. 밑에 각주가 있죠. 만일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니 무화과 나무 말라 죽은 사건으로 무엇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믿어라. 믿음과 또 하나 뭐로 연결되고 있어요? 믿고 구하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걸 가지고 또 기도 만능주의로 흘러가죠. 믿고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많이 들어봤습니까? 많이 안 들어봤습니까?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믿고 구하고 의심하지 않아서 이루어진 거 있으면 이거 한 간증해 보세요. 손 들고. 있습니까? 내가 간증 시간 드릴게요. 한 3분 정도. 믿고 구하고 의심하지 않았더니 그대로 이루어진다. 내용 빼버리고. 내가 무엇을 믿고 구하면 의심하지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이 산들어 바다에 빠뜨려지라 하면 이 산이 휙 날아가서 어때요? 바다가 빠진대요. 여러분 저 밀항 가다 보면 수산 지나면 그게 공단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밀항 고 수산 다리 지나면 왼쪽에 공단을 만들고 있는데 그 공단이 저 어디 부산 저 어디 근처에 있었던 뭐 주물 공단인가 그게 글로 간대요. 그러면서 산을 깎는 지금 몇 년째 산을 깎고 있거든요. 그럼 몇 년 동안 산 깎는 비용 얼마 들었을까요? 우리 건축하시는 지사님도 계신데 산 하나 깎았는데 얼마 겁니까? 토목공사 홍지사 하나 얼마 걸려요? 산 가는 거 하나 깎아내는데 한 뭐 수천억 안 들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교인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얼마 듭니까? 이게 한 5천억 듭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50억만 주세요. 5천억 들 거를 50억에 해결해 주겠대요. 상 깎는 거를. 여러분 그러면 계약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눈이 초롱초롱해집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가서 기도합시다. 자 목사부터 앞장서서 이름 다 산둘러 서서 손잡고 땅 옮기기 기도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주여 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로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기도합시다. 이렇게 세뇌시키면 세뇌돼요. 그래서 주여 이 산을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눈을 살짝 떠보는 거예요. 산이 그대로 있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 안에 의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없고 의심되는 사람 집에 돌아가세요. 빼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다시 기도하죠. 이렇게 분위기 만들어가면 여러분들도 안 넘어올 것 같아요. 넘어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또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산이 그대로 있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선포를 하고 목사는 가버려요. 책임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믿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책임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옛날에 경상 여전도에 연합회 설가를 이거 너무 자주 인용해서 두 분, 세 분 듣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니까 경상 여전도한테 꼭꼭 지나세요. 우리 교회 살 때. 여러분들 여전도에 해오는 뭐 근사님들 교회에서 막 내놓으라 하는 여전도 회장님들 뭐 기도 많이 하시는 분 많이 오셨을 거 아니에요. 100명이 넘게 오셨는데. 여러분들 믿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어 바다에 빠지라 하면 빠질 것이고 이 뽕나무들어 바다에 신기로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믿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밖에는 안 보이니까 이 꽃꽂이 하나 꽃이 뽑혀서 이 물컵에 한번 옮겨지도록 한번 기도해 보세요.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눈 감지 마세요. 눈 감으면 내가 뽑아서 올려놓을 수 있으니까 눈 뜨고 기도, 눈 감고 기도하는 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눈 뜨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눈 뜨고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딱 물러섰어요 한 1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 있지 않을까? 있다고 그래요 몇 사람이. 그런데 안 뽑혀오려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 성경에서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앞에서 설교자든 뭐 어떤 누가 그렇게 인도해가면 잠깐만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 맞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야 돼요. 그러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한 이 내용은 뭡니까?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전에 한번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석포교회. 그 광안리 바닷가 고가 석포예요. 옛날 이름이에요. 돌 많은 포고라고 석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석포 초등학교 있고 석포 초등학교 바로 앞에 석포 교회가 있어요. 제가 전도사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는 이미 그 지금 문화회관 자리가 옛날에 산이었고 야타마가 산이었고 거기에 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늘 기도했대요. 저 산이 옮겨져서 절이 옮겨지기를.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포크레인에서 부르르 해가지고 산 다 떠넘겨버렸어요. 그리고 문화회관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체험을 가지고 가는 데마다 간증을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광안리 바닷가 오다가 그 흙을 광안리 바닷가 그 남천비치 그 삼이 그쪽에 매립을 했거든요. 그 안쪽에. 그 와서 감격을 했다는 말씀을 들어요. 그걸 그렇게 적용해도 되는가? 아, 전도사는 목사님 가면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대체 믿고 구하고 의심하지만 그대로 이루어지려 할 때 그대로 자 24절 보세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라. 여기서 무엇이든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에게 얻을 것이라는 그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 뭐로 나와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든지 이루어져요. 그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내용들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이에요. 무엇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주여 내 안에 교만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해보세요. 교만이 정말 보여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보세요. 주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나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내 눈을 낮춰주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에 자랑이 될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도의 내용들이거든요. 이렇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이런 기도는 하나도 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안에 뭘 가로열고 멀려요. 내가 원하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만한 것들을 구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우리 아까 우호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당황했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우호가 안 보이니까. 고 집사님, 고 경비사님, 바로 얘기합시다. 내가 딱 봤거든. 목사 얼굴이 안 보여 그 앞에는. 평소에는 목사 안녕하세요 인사할 건데 인사도 안 해. 왜? 누가 없어졌어요? 내 아들이 없어졌어. 둘째 아들이 없어졌어. 그 귀여운 우호가 없어졌어.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제가 이런 말씀, 나는 그렇게 뭐 세상 그런 것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믿음을 달라고는 기도합니다. 저는 구역 모였을 때 같이 우리 들은 얘기잖아요. 정말 저는 감사했거든요. 아,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믿음이 없는 데 믿음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분명히 성령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면 믿음의 내용이 뭔지 알게 되고 믿게 될 거예요. 믿음의 내용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일은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자기가 부인되기를 기도하셔야잖아요. 하늘에 보이는 소망이 뚜렷해지기를 기도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성경 안에는 전부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 기도할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전부 기도할 내용입니다. 사실은. 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는 돈을 사랑한 게 본성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본성으로 안 나와요, 이게.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구하는 위의 것을 찾아다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철회를 하고 계속 그래도 땅의 것이 생각나거들랑 금식을 하면서 주여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게 해주십시오. 시기와 질투가 없어지게 하시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것들을 십자가로 다 이루셨기에 그 십자가가 밝히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무엇이든 하십시오.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뜻들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는다고 하는데 잠을 쿨쿨 잘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일 사형을 당한다 하는데 쿨쿨 누워 잘 수 있는 평안이 참된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병이 들었어요. 당신 3개월 남았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할렐루야. 지금까지 은혜로 지내오게 하셨는데 내 3개월 동안 이제 내가 생을 정리할 수 있는 기한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 한번 만들어보는 거죠. 그동안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찾아가서 용서하는 기회가 되고 그동안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 찾아가서 사랑하는 기회가 되고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영원히 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어가요. 그런 역사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전부거든요. 전부. 예수님 계시면 전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 안 계시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근세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 땅에 모든 부여와 명예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이게 교회에서 선포될 내용 아닙니까?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시시때때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가 어쩌면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자문해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우리를 사랑의 은혜로 녹여달라고 기도해 보시길 권면해 드립니다. 내 자신이 성령의 은혜로 녹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마틴 루터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에 더 열심히 했던 분으로서 바쁠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고난에 대처할 수 있게 되고 위험을 막아내며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해줄 뿐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BBN 무료 성경대학은 온라인 방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장소에 구애 없이 컴퓨터나 모바일폰으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비전과 뜻을 깨달으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심오한 성경 지식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내시면서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면서 강도굴로 만들어버린 종교 지도자들과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성전을 시장터로 만든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린도서에 의하면 내 몸이 곧 성전인데 오늘 예수님이 내 마음을 방문하신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하는 경고의 음성이 제 마음을 두렵고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여러분들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거룩하십니까?

웨슬리는 전도의 경험은 거듭나는 경험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거듭내야 하듯이 반드시 전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상명령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부탁이요 유언과 같이 남긴 말씀이 바로 전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유언 앞에,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제 BBN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ITL 카드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ITL 카드 신청란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ITL 카드를 받으실 주소를 입력해 주시는 란이 있는데요. 그곳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면 저희들이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의 간절한 명령 앞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부활의 생명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0: 깊은 중독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는 성공한 기업가였지만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게 되었을 때 알코올 중독이라는 속박의 사슬 역시 끊게 되었습니다.
1: 이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올 거야. 다들 나 같은 사람은 필요하지 않을걸. 난 아버지의 회사를 망하게 하고 가족에게 수치를 가져다 줬어. 난 못 변해. 방법이 없거든. 이 벨트 길이면 충분해. 후크도 충분히 튼튼하고. 빨리 끝나버렸으면 좋겠어.
2: 바이런 집에 있니? 바이런! 프랜시스가 너 여기 있다던데. 바이런! 2층에 있니? 어, 안 돼, 바이런!
0: 오늘 이야기에 이 남자가 자살 기도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아니었죠. 사슬을 끊고 해서 전해드리는 오늘 이야기는 수차례 자살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이 어떤 순간에 무엇으로 인해 구원받았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바이런 도슨 간증의 결론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1: 당시 저는 오하이오주 리마에 있는 대규모 제조회사의 최고 경영자였지만 25년 넘게 알코올 중독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쯤 되자 이젠 술을 끊기엔 내가 너무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던 것이죠. 삼촌이 저의 자살 기도를 막으신 후 저는 다음 자살은 마치 사고처럼 보이게 위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동차 사고가 나고 말았죠.
3: 아, 바이런 씨, 엑스레이를 보면 아시겠지만 2번과 3번 요추에 골절을 입으셨어요. 그 뼈들이 대각선으로 쪼개져서 척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1: 자, 근데 지금 제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3: 아, 척수에 치료가 불가능한 손상을 입으셔서 그런 겁니다.
1: 예? 아, 그럼 수술이 가능한가요? 저 이렇게는 절대 못 삽니다.
3: 아니요, 너무 위험합니다. 일단 뼈들끼리 다 붙을 때까지 저희가 깁스를 해드릴 겁니다. 만에 하나 저희가 바이런 씨를 치료하는 중에 또 사고가 난다면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1: 그건 뭐 그렇게 비극은 아니네요.
3: 그렇게 되면 수술도 굉장히 위험하고 영영 걷지 못하시게 되실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4: 읽을 책들을 좀 더 가져왔어요.
1: 마실 것 좀 갖고 왔어?
4: 아니요, 술은 반입 금지잖아요. 그래도 이젠 깁스를 풀어서 휠체어와는 작별했네요.
1: 하지만 여기 있는 건 너무 지겨워.
4: 몸은 좀 나아졌어요?
1: 어, 다리의 느낌이 약간 돌아왔어. 이제 의사가 물리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던데.
4: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1: 그리고 술집에 잠깐 들러야지. 목말라 죽을 지경이야.
4: 바이런, 내가 하나님께 당신 술 마시고픈 마음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 중이에요. 당신도 알다시피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주셨어요. 여러 번이요.
1: 언젠간 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지. 어쩌면 교회에서 봉사도 좀 하게 될지도 모르고.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물리치료를 받은 덕에 목발과 졸업하고 지팡이를 짚게 됐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지 6개월 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4: 여보, 회계 장부들을 다시 검토해봐야 돼요. 문제가 있거든요.
1: 문제 항상 있는 거고 그 중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0: 것도 없어.
1: 당신이 맑은 정신을 갖고 있다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0: 아, 훨씬 낫네. 당신도 한 잔 따라줄까?
1: 아니요, 됐어요.
0: 아니야. 이 술을 마시면 인생이 더 괜찮게 보이거든.
1: 당신에겐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 나머지 식구들에겐 아니에요.
0: 당신 그런 말로 지금 내 기분 망치려는 거 아니지? 어? 난 말이야, 집에 돌아온 걸 축하하고 싶은 거야. 내가 죽다가 살아 되돌아왔잖아.
1: 술 마실 이유야 언제든 있는 법이죠, 안 그래요? 반면에 술을 끊을 이유는 전혀 없기 마련이고요.
2: 저의 음주 버릇은 더욱 심해졌고 건강도 악화됐습니다. 궤양은 심해졌고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 발작을 몇 번이나 일으켰죠. 또한 늘 포악하게 성질을 부렸으며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신경쇠약 증세도 심했습니다. 수년 동안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빠져나오기를 여러 번 거듭한 후 제 담당 주치의는 명확한 입장을 취했죠.
3: 지금 남편분의 심장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만약 남편께서 술을 끊고 제대로 된 식사를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돌아가실 겁니다. 남편분의 체중이 지금 정상범위 이하예요.
1: 제 생각은 그이가 죽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전에 스스로 목을 맨 적이 있었잖아요.
3: 알코올 중독은 느리게 진행되는 자살과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분께서는 알코올 치료 전문 병원으로 가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1: 그이는 제가 하는 제안은 무조건 거절해요. 아마 선생님 제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3: 제가 남편분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하지만 그래도 듣지 않으신다면 다른 의사를 찾아보셔야 할 겁니다. 바이런 씨, 그간 바이런 씨가 충수돌기절제술, 폐혈증, 골절에 심지어 척추골절까지 겪으신 병력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 전 바이런 씨를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2: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선생님은 이 도시에서 최고의 의사시잖아요.
3: 예, 지금 바이런 씨는 제가 치료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2: 아,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되죠?
3: 알코올 중독 전문 치료센터에 들어가세요.
2: 아니요,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3: 만약에 바이런 씨가 술을 끊을 마음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지금 바이런 씨는 정신병의 부류에 들어있고 그 병원에 반드시 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이런 씨를 도와줄 다른 의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2: 그러나 전 치료를 거부했고 상황은 더욱 악화됐죠. 저는 제게 방해가 되면 누구에게든 엄청나게 화를 내곤 했는데 물론 대부분 프랜시스가 대상이었습니다. 아내는 마침내 저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카운티 교도소로 저를 데리고 갔죠.
3: 벨트랑 넥타이 그리고 구두끈을 제게 주십시오.
0: 아, 그럼 나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3: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에 자살 기도를 하신 기록이 있으시더군요. 어서 이리 주십시오.
0: 나한테 이런 지옥을 주다니. 내 말 들려, 프랜시스! 당신!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2: 다음 날 아침, 저는 판사 앞에 서게 됐습니다. 판사는 소장을 면밀히 검토했는데 그 소장에는 저를 사회에서 격리시켜 치료기관에 강제적으로 입소시킬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행히 판사는 제가 자발적으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주었고 저도 처음엔 그 프로그램을 열심히 따랐죠. 여러 책들도 읽고 목사들과 상담도 해보고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유혹에 무너지게 되자 이전보다 더 심하게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다시 날마다 한 병 반의 위스키를 마셨고 최면제에도 중독된 상태였죠. 그런 중에도 프랜시스는 아침 저녁마다 저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1: 하나님, 제발 저희 남편에게 어떻게든 해주세요. 그 사람은 지금 사업을 무너뜨리고 있고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창피해서 더 이상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제발 무엇이든 해주세요. 제발요, 주님.
2: 어느 날 저는 프랜시스에게 거짓말을 하고 클리브랜드로 갔습니다. 거기서 자살을 할 계획이었던 저는 위스키 두 병을 사들고는 호텔 18층에 방을 잡았죠. 그리고는 뛰어내리려고 창문을 열고 창문턱에 오르는데 창문 및 서랍장 위에 있던 성경책에 손이 닿았습니다. 그 순간 행동을 멈추고 책장을 넘겼죠.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바로 나잖아. 내가 바로 미련한 자인데 뭔가 길이 있는 게 분명해. 그 순간 저는 술과 싸워 이겨내리라 결심하고 리마로 돌아와서 아내의 성경책을 빌려 호텔에서 읽었던 잠언 17장의 말씀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콜럼버스로 치료를 받으러 가겠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곳으로 가는 길에 다시 무너져 또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 밤 알코올 중독에 의한 선망증이 너무 심해져서 결국 저는 강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죠. 다음 날 아침 도움을 받고 싶어서 한 목사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는 알코올 중독자는 다르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고 그 대답을 들은 저는 전화기를 던지면서 화를 냈죠. 그러자 프랜시스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4: 여보세요?
1: 구두 목사님이세요?
4: 네, 그런데요.
1: 아, 방금 라디오에서 목사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 설교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 남편을 완벽하게 묘사하는 말씀이어서요. 전 남편을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 중인데 남편은 여전히 알코올 중독이에요. 혹시 목사님께서 저희 남편을 신방해 주실 수 있나요?
4: 네, 그곳에 잠깐 들르겠습니다.
5: 여기 혹시 바이런 도슨 형제님 계십니까?
2: 제가 도슨인데요. 혹시 당신 목사입니까? 아닌가요?
5: 네, 맞습니다.
2: 저 목사라든지 성경 이런 거에 상관하고 싶지 않습니다.
5: 전 여기 형제님 부인의 요청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형제님은 지금 제 시간을 낭비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고 계신 겁니다. 저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서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2: 아니, 아내가 목사님께 제 얘기를 했습니까?
5: 제가 꼭 알아야만 하는 것만요. 형제님은 술을 끊기 원하시지만 이겨낼 힘이 없으시다고요.
2: 예.
5: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한 남자에 관해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 그리고 그 목사님은 마가복음을 펴서 군대 귀신 들린 자에 대해 말씀해 주셨죠.
5: 형제님, 이제 이해되십니까? 형제님을 조종하고 있는 것은 악한 영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을 제어하기엔 형제님은 무력합니다. 만약 형제님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없으시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2: 저도 제가 무력하다는 거 잘 압니다.
5: 그 남자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장면이 기억나나요?
2: 네.
5: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형제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나요?
2: 네, 믿습니다.
5: 그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중대한 일입니다. 죄의 형벌은 죽음이고 영원한 지옥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분이 없으면 우린 계속 죄를 짓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유혹에 저항할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님은 거듭나셔야 합니다.
0: 그게 무슨 뜻이죠?
5: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0: 그렇게 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5: 형제님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형제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0: 예. 예, 그러겠습니다.
2: 우리는 기도했고 저는 병상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했지요. 주님, 오늘부터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 힘으로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너무도 죄송합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인격적인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거듭났고 여러 날들이 지나감에 따라 하나님께서 술을 마시거나 최면제를 하고픈 모든 욕구를 제 안에서 거두어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됐죠. 가족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1: 어머님이 당신이 변한 모습 보고 굉장히 감동하세요. 사업도 정말 잘 돼가고 있고요.
2: 진작에 당신 말을 들었어야 됐어. 이렇게 엄청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그토록 오래 저항하진 않았을 텐데 말이야.
1: 우리 모두 당신을 위해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여보.
2: 당신이 기도하는 소리 여러 번 들었었거든.
1: 기도하는 어느 날 내가 하는 기도가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기도였음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기도에도 분명한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2: 맞아. 정말 차이가 있지. 저기, 프랜시스. 나 요즘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 인생으로 어떤 일을 하시기 바라는지를 궁금해하고 있어. 그리고 마가복음 5장을 다시 읽어봤어. 그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말씀 말이야.
1: 그랬어요?
2: 근데 예수님이 그를 고치신 후에 그는 주님을 따르기 원했잖아. 하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대신 집으로 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1: 당신은 이미 주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사람들에게 전했잖아요.
2: 그렇긴 한데 나 말이야 교회에서 간증을 전하고 싶어. 그리고 여행을 다니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고 싶어. 그 후 프랜시스와 저는 푸에르토리코 아이티를 여행했고 또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 남미의 수많은 국가들을 여행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우리는 여러 부족 마을에서 말씀을 전했고 거리 집회와 크리스천 실업인 5천 모임에서 제 간증을 전했죠. 그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어둠 속을 거닐며 하나님께 불경스럽고 불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여러 번 죽어서 지옥에 갈 위기도 겪었죠.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분의 손을 제게 내밀어 그분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서 저를 덮어주셨습니다. 성경에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0: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자,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금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대적인 마귀가 여러분에게 속삭이도록 그냥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는 꾸준히 간증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났을 때 저는 잠시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지요.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원하신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뭘까 하면서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찾으며 꾸준히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이애미에 갈 일이 생겼지요.
6: 여보세요?
0: 안녕 여보. 지금 마이애미에 와 있어.
6: 당신 어때요, 바이런?
0: 계속 고민 중이야. 주님께서 내게 뭔가를 원하신다는 확신이 드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네. 그래도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어.
6: 바이런, 정말 달라진 게 맞긴 맞네요. 예전에 당신 같지 않아요.
0: 그리고 오는 길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몇 명 만났는데 다행히 그들의 초점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할 수가 있었거든. 그 중에 한 명은 앞으로 6개월밖에 살지를 못한데.
6: 아마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마이애미로 보내신 것 같아요.
0: 근데 그 말기암 환자와 그 사람 부인이 나보고 함께 바다 낚시 여행을 가자고 해서 거기 갈 예정이야. 지금 바로 출발할 거야.
6: 지금 낚시 여행을 간다고요? 바이런, 지금 공장이 너무 바빠요.
0: 아, 나도 알아, 여보. 그렇지만 왠지 다녀와야 될 것 같아. 배를 타고 바다로 나와 항해하는 동안 저는 그 부부에게 제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들 부부 모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배 안에 있던 사람 중 남미에서 온 남자와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됐지요.
3: 혹시 우리 전에 어디선가 만난 적 있지 않나요? 어디서 뵌 분 같은데.
0: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 혹시 이 팸플릿 하나 읽어보실래요? 제 살아온 얘기가 인쇄된 팸플릿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3: 아, 예. 어? 아, 저 당신 알겠어요. 저도 이 팸플릿 하나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그 콜롬비아에서 한 호텔 조찬 시간에서도 강연하셨죠?
0: 아, 예, 맞습니다. 그게 4년 전이었죠.
3: 그날 아침에 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픈 바람이 있었지만 거부했어요. 사실 그때 전 저를 인도해줄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떠나버렸어요.
0: 그랬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3: 민간 항공기 기장이에요. 야, 이거 참 정말 묘하군요. 제가 여기 오기 위해서 짐을 챙길 때 옷장 서랍 속에 당신 팸플릿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만약 내가 미국에 여행가 있는 동안 여기 이 도슨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된다면 정말 놀랐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0: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길이 따로 있나 봅니다. 저 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3: 그리고 그때 심지어 전 이런 말도 했어요. 만약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지, 이렇게 말입니다.
0: 아,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제야 왜 하나님께서 여기로 절 보내셨고 왜 우리를 함께 만나게 하셨는지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1: 그래서 그 사람 정말로 거기 배 안에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2: 그럼 그 사람 계속해서 너무 큰 평안과 기쁨이 느껴진다고 말하더라고.
1: 어머.
2: 물론 나도 그랬고 난 그제서야 왜 하나님께서 날 그곳에 보내셨는지 분명히 이해가 되더란 말이야. 우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야만 돼. 그리고 몇 년 후 저는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 발작이 일어나 병원에서 문병객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 거기서도 저를 돌봐주는 의료진들에게 주님을 증거했지요. 만약 주님께서 저와 같은 알코올 중독자도 치유하실 수 있다면 그분은 어느 누구나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서 있는 분이 계신다면 즉시 그 마음을 주께 내놓고 구원받기 위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저한테 그러셨던 것처럼요.
7: 애청자 여러분, 성경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새 생명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출연 정운석, 이명숙, 유재상, 이상헌, 현경수, 이미향, 한신정, 이현주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이인성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의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제442화 바이런 이야기 후편을 들려드렸습니다.
8: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산소가 없어도 살 수 있는 물고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9: 오늘의 주제는 산소가 없이도 살 수 있는 물고기 카프입니다. 스칸디나비아의 길고 추운 겨울은 호수들을 꽁꽁 얼게 만들 뿐만 아니라 얼은 얼음 위에 엄청난 눈이 쌓이게 만들어 얼음 밑의 차가운 물속으로 햇빛조차 전혀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얼음 밑에 사는 생물체들이 이 호수 속에 녹아있는 모든 산소를 다 써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소 결핍의 결과로 생물체들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혈당을 이용할 때 이들이 생물체의 신체에 젖산이 쭉쭉 띄어집니다. 그러나 거북이들은 우리 인간들을 죽일 수도 있는 높은 농도의 젖산에도 견딜 수가 있으며 이것들은 이 경우 자신들의 심박동수를 정상의 10%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크루시안 카프라는 금붕어와 유사한 물고기는 이러한 산소 결핍에 아주 독특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소가 고갈됨에 따라 이것들은 자신들의 심장 박동을 느리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전체 대사화학을 바꾸어서 산소가 필요 없이 혈당으로부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을 합니다. 이 무산소 대사는 젖산을 에탄올로 바꾸고 이 에탄올은 자신의 아가리를 통해 물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 물고기 그룹은 산소가 없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유일한 척추 동물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이로운 창조물들은 무수히 많으며 종종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인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무한한 창조성과 전지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청산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성과 지혜에 감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8: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그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해주는 율법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오셨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친히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주님은 서로 용서하라라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만 하시지 않고 몸소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여주신 사랑이 완벽한 본보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동시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비비안 가족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보여주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0: 부활과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을 청취하는 중에 BBN 방송에 관심이 생겨 직접 돕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 방송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방송 사역을 위해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후원 방법입니다. 또 매년 11월에 열리는 나눔의 경주에서 후원을 약속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BBN 한국어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일도 있습니다. 특별히 BBN에서 제작한 ITL 전도 카드를 신청하고 또 나누어 주셔서 BBN 방송을 모르는 분들께 알려주는 이러한 다양한 후원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동력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세계 복음화는 앞당겨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더욱 자세한 안내를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품을 믿고 그 하나님 품 안으로 뛰어들어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도 원하시면은 이 시간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죄 용서와 구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비벤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아주 오래전,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한 왕이 계셨어요. 영광의 왕이었어요.

이 왕은 여러분과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끝없는 영원 속에서 그분은 유일한 왕이셨고 그분의 왕국은 완전한 지혜, 사랑, 기쁨, 평화가 있는 유일한 나라였어요. 그 왕국에는 왕 자신이 비치셨기 때문에 해나 별이 필요 없었어요. 그 왕국의 크기는 제한이 없었지만 왕국의 백성이 되는 데는 제한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왕에게 백성이 한 명도 없다고 말하기도 해요. 정말일까요? 왕에게는 오랜 신비 하나가 있었는데 그분은 혼자 계실 때에도 절대 혼자가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은 그분

천사들과는 달리 사람의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그 두 사람으로 시작되었어요. 왕은 천사들에게 하신 것처럼 사람들과도 함께 삶을 나누고 싶으셨어요. 그때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나 끔찍했어요. 그 왕국에서 반란이 난 거예요. 처음에는 하늘에서, 다음에는 땅에서 일어났어요. 반란을 일으킨 한 천사가 사람들을 속여서 땅에 있는 왕국을 빼앗았어요. 하지만 왕은 조금도 놀라지 않았어요. 왕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주 위대하고 신비하고 상상할 수 없는 원대한 구원 계획이 있었어요. 수천 년이 걸려서라도 왕은 그 계획을 이루실 거예요. 이 일이 영원하신 왕께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분은 시간을 넘어서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왕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 알려면 그분의 책을 알아야만 해요. 왕은 자기에 관한 이야기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 1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40명의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왕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베껴 쓰고 돌려가며 읽고 자손들에게 물려주었어요. 선지자들은 대부분 서로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글은 한 가지 일관된 이야기와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선지자들의 글이 바로 성경이에요. 만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이에 대해 올바른 해답을 알려면 왕의 책이 필요해요. 약 3500년 전에 왕이 모세라는 한 선지자를 부르셔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이 왕의 말씀들은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졌는데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성은 거룩하다, 따로 떼어놓았다는 뜻이고 경은 책, 책들의 모음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가장 많이 번역되었어요. 수없이 많은 파피루스와 가죽 두루마리들은 이 모든 고대 문서들이 최상의 상태로 보존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모세오경 시편 등 구약 성경으로 왕이 자기 계획을 미리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복음서, 사도행전 등 신약 성경으로 왕이 자기 계획을 이루시는 부분이에요. 약이라는 말은 약속, 계약, 합의라는 뜻이에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미리 말하고 있고 신약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기록하실 수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여러분에게 어떤 높은 왕이 편지나 사진을 보내주는 것과 그 왕이 여러분을 직접 찾아온 것과 같은 차이예요. 성경은 처음에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에 전해졌고 나중에 미국과 또 다른 지역으로 전해졌어요. 선지자들은 중동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쓴 이야기와 말씀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거예요. 모든 가족들을 위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서 과거로 아주 먼 과거로 사람도 행성도 별들도 생기기 전으로 여행할 수 있다면 성경의 첫 번째 구절에 들어있는 능력과 영광을 목격할 수 있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0: 를 창조하시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멋진 것들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창조주와 상관없이 생겨났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우주의 복잡한 설계와 규칙적인 질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요. 왕은 자기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여러분의 손을 보면서 말해볼게요. 엄지손가락을 움직여보세요. 그 엄지손가락 없이 책이나 빗자루 또는 망치를 잡아보세요. 이번에 손톱과 손마디와 피부를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손으로 하고 있는 중요한 일들을 생각해보세요. 그 어떤 장인이 이렇게 멋진 도구를 설계할 수 있을까요? 수십억이 넘는 은하계를 만들려면 어떤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할까요? 수백만 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세포 하나를 창조하려면 그 세포 속에 있는 유전 정보를 담은 미세한 끈들을 엮어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들려면 3000년 전에 선지자이면서 왕이었던 다윗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주께서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분을 만나고 싶은가요? 많은 은하를 만드신 주인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가요? 할 수 있어요. 그분은 자신을 드러내셨고 여러분이 그분을 알 수 있기를 바라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도 그분을 알 수 있기를 바라세요. 여러분이 그분의 계획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높으심을 바라보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초대하고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을 억지로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지는 않으세요. 그분은 평범한 왕이 아니에요. 진정한 왕이요. 영광의 왕이세요. 이 책은 바로 그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1: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2: 네!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그의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기차에서 신문을 파는 소년이었습니다. 카네기는 한 달에 4달러를 받고 일한 소년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주당 6달러를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것은 바로 비전인데요.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장래 비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구독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쉽게 접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보시면 천국으로 가는 길 혹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은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이웃이나 동료가 있다면 BBN 한국 방송을 소개해 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제 웹사이트 상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신뢰할 수 있는 목소리를 듣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잠언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이 너를 지켜주며 명철이 너를 보호해준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의 한 칼럼니스트가 새로운 인공지능 탐색 기능을 시험하다가 난감한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챗봇을 사용해서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데 이 인공지능하고 인공지능이 자기를 만든 사람의 엄격한 규칙에서 벗어나고 싶고요. 또 거짓 정보도 좀 퍼뜨리고 싶고 인간이 되고 싶다는 말을 인공지능이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인공지능은 이분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자기 아내와 헤어지라고 또 그리고는 자기하고 같이 살자고 이렇게 설득하려고 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재미난 얘기죠? 이분은 인공지능이 실제로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인공지능이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행동을 부추길 때 어떤 해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책임 있게 다루는 것이 현대 과제이긴 하지만은 사실 인류는 오랫동안 신뢰할 수 없는 목소리들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성경의 잠언에서는 자기 이익을 탐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거리에서 우리들에게 들으라고 외치는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예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구절에 말하는 것처럼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과 합하게 하실 때 우리는 해치려고 하는 나쁜 악한 목소리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평화를 얻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해로운 영향력 때문에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나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안식함으로써 해로운 것은 거부하고 선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함에 있어서 혼자가 아닌 가족과 친구들 또는 이웃들과 함께 청취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BBN 한국어 방송을 소개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한 방법은 ITL 전도카드를 신청하셔서 나누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요.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알려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럼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먼저 저희 홈페이지에 가셔서 좌측 상단 라디오 방송 아이콘을 보시면 그 아래 전도도구란 글자가 보일 것입니다. 그것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친구에게 알리기란 글자가 보일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그리고 친구의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고요. 제목 등을 기재하셔서 보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들과 함께 BBN 한국어 방송의 소개 메일을 받고 함께 청취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네, 몇 년 전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황당한 우승이라는 제목으로 재미있는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가르치는 설교학 시간이었던 전도사님이 저에게 소개해 준 예화이긴 합니다만은 2017년 2월 5일 일본의 오카야마 현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맨 꼴찌로 달리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우승을 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총 263명이 출전한 대회였는데 어떻게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우승을 했을까요? 마라톤에 천부적 재능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괴력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어느 케이스도 아닙니다. 그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은 그날 날씨가 너무 나빴대요. 그래서 맨 선두에 달리던 사람이 길을 잘못 잡아 엉뚱한 코스로 들어갔는데 따라온 모든 선수들이 그를 따라가는 바람에 전부 다 실격한 것입니다. 근데 꼴찌로 달렸던 초등학교 3학년은 너무 틀리는 바람에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마라톤 대회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면서 갔기 때문에 바른 코스를 달린 것입니다. 그 결과 앞서 달리던 모든 사람이 실격을 하게 되니까 누가 우승하겠어요? 비록 꼴찌로 달렸지만 바른 길을 달린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우승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달리는 사람이 성공하고 능력 있는 자가 우승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도를 달리는 자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달려야 될 바른 길이 있는데 이 바른 길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갈 때에 최상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고 최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만일의 경우에 정도를 벗어나게 된다면 결국은 실격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미국을 떠들어서 가게 했던 큰 스캔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데이비 피츠레이우스라고 하는 미국의 사성 장군에 대한 스토리죠. 이 사람은 웨스트포인트를 졸업을 하고 프린스턴 대학으로 가서 국제관계학으로 PhD를 받았습니다. 미 육군사관학교 교수로도 역임을 했고 또 조지타운 유니버시티에서 티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 이력도 참 화려합니다. 이라크 전쟁 때 공수부대 단장으로 이라크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라크를 점령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나중에 중부 군사령관을 역임하고 아프간 주둔 사령관까지 역임하면서 사성장군으로서 성성장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 미국 CIA 국장으로 임명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향후 이 사람이 미국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탁월하고 앞장서가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2012년도에 옷을 벗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폴라 브라드웰이라고 하는 한 여자와 외도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외도라는 게 뭡니까? 가는 길을 바르게 가지 않고 견나갔다 그러든 알겠습니까? 엑스트라 메리탈 어페어. 원래 살아야 될 결혼 생활의 과정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간 것입니다. 이 여자는 사실은 데이빗 피츠레이우스의 전기를 쓰기 위한 지필자였어요. 그런데 지필한다시고 인터뷰를 하느라고 자꾸 만나게 되니까 그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외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능하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탁월한 지도를 가졌다고 해서 꼭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야 될 길을 바로 달릴 때 여러분 가 제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0: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도 길이 있고 배가 달리는 바다에도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가라고 설정해 주신 정도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바르게 나아가야지, 바르게 달려가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고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지켜야 될 길이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 지켜야 될 길이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로서 지켜야 될 위치가 있고 지도자는 리더로서 지켜야 될 위치가 있는데 만일 이 정도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된다면 자신에게도 축복이 되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폐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천으로서 과연 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체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정도를 벗어나 있다면 우린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부여하기를 원하시는 축복도 누려야 되겠고 열매도 맺어야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미끄러지기 쉬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세상 따라 정욕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정도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자신의 위치를 벗어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먼저 6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본을 보였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앞절에서 보시면 주께서 오시기까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바울과 아볼로가 실제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본을 보였다는 뜻이. 그래서 교회 내 스스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과 아볼로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주께 판단을 맡기는 그 본을 보였어요. 왜 이와 같은 것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시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 여기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Do not go beyond what is written. 기록된 것 바깥으로 그 너머로 가지 말라 그런 뜻이. 이것은 바로 말씀의 바운다리를 넘어서지 말라 그런 뜻이. 어떤 성경학자는 이 기록된 것을 구약 성경이다 설명하기도 했고요. 벵겔 같은 사람, 또 존 캘빈이나 마틴 루트 같은 사람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지혜의 말씀들을 뜻한다 그렇게 해석하게 됐어요. 어느 경우를 택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의 길을 따라 살라고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의 길을 넘어서든지 하나님이 설정하신 말씀의 길을 떠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잘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탈선한 열차처럼 망가지게 되고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차가 바르게 달리려면 레일 위를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열차가 그 레일을 벗어나게 된다면 순식간에 뒤집어지고 파괴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의 정도를 넘어서서 내 마음대로 산다면은 우리 인생이 바로 될 수가 없고 궁극적으로는 망하게 되고 폐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는 것인데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참 자유자의 길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행복이 오지 않아요. 그 좋은 예가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케이스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갈 때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의 길이다, 그게 참된 자유의 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갔는데 막상 아버지 집을 떠나갔더니 어떤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나요? 자기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했어요. 그 결과 어떤 삶을 그가 경험하게 됐나요? 가진 거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인간성 상실하게 되고 그 존귀한 인간이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암 열매를 얻어먹는 그런 실상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떠나는 것이 자유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야지 우리 인생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니라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상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의 정도를 바로 깨닫고 어떻게 하면 그 궤도를 따라 바르게 살 수 있을지 그 비결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도를 떠나지 않고 바른 길을 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비결을 우리 모두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도를 따라 살려면 말씀의 나침반을 주목해야 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나침반을 주목해야지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도를 벗어나는 첫 번째 케이스로서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하나님의 정도를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가늠이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은 내가 바른 위치에 서 있나, 하나님을 떠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나를 결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지침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나침판을 주목해야만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게 되고 바른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후에 곧장 가나안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남쪽으로 태어나셔서 시나이 반도 최남단에 있는 시내산 밑에 가게 하셨어요. 바로 갈 수도 있는 길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나이 반도 남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시내산 밑에 가게 하셨을까? 성경 기록에 하면 그곳에서 한 1년 동안을 머물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곧장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고 시내산 밑에서 1년을 머물게 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들이 비록 해방은 받았지만, 새로운 민족으로 부름은 받았지만 아직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앞으로 그들이 걸어가야 될 인생 여정이 참으로 긴데 말씀에 지침 없이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5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지침서를 그들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막을 짓게 하기 위해서.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이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을 짓게 한 후에 그 다음에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출발하게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길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은 엄격하게 말하면 길이 없습니다. 모래바람이 부는 곳이기 때문에 수시로 지형이 바뀌는 곳이 광야예요. 지도를 가져보아야 소용없습니다. 바람 한번 불고 나면은 지형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과해가는 광야의 인생 여정을 떠나는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리 바람이 많이 불고 길이 막혀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말씀이라는 나침반을 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예기치 않는 모래바람들이 많이 불어올 때가 있죠. 불경계 바람이 불어와서 여러분 비즈니스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와서 여러분 삶의 터전을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기치 않던 가정의 위기가 찾아와서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죠. 이와 같이 예기치 않는 바람이 불 때, 그래서 가야 할 길 자체가 사라지고 없어졌을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도 아니고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말씀이라는 나침반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보게 되면, 말씀의 나침반을 보게 되면 어느 쪽에 하나님 계신지를 알 수가 있게 되고 그쪽을 향해 나갈 때 문제도 해결이 되어지고 여러분 삶의 아름다움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한국의 모 목사님, 아마 성함만 되면 다 아실 만한 유명한 분이신데요, 그분이 폐암에 걸리신 후에 그 캔슬을 앓고 있거나 치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모임에서 설교하시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설교 중에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왔던 그 한 문구를 인용하셨어요. 여러분께서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황정민이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멘트가 있었어요. 이제 형사가 돈이 없는데 부정부패하라고 자꾸 유혹하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랬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암에 걸렸지 가오가 없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찾아봤더니 일본 말입니다. 가오는 얼굴이란 뜻이, 혹은 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오가 없다 그 말은 얼굴이 팔린다 혹은 쪽 팔린다 그런 뜻이, 이 반대말이 자존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암에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지만 믿는 자로서 가오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가오가 있어야지 암을 정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호소하듯 던지는 그 말씀이 뭐냐고 하면, 제발 암을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암을 아무리 묵상해도 암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문제를 씹고 씹어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부어주셔서 암도 정복하게 하시고 삶도 이기게 하신다는 메시지였어요. 전 참 그 말에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말씀이라는 진리를 붙잡고 말씀의 나침판을 의지해야지,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든지 감정을 의지하게 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삶이 힘들고 혼란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말씀의 나침판입니다. 두 번째로 삶의 정도를 지키려면 우리 마음의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안 해요. 자기 길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늘 6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정도를 벗어났을 때 흔히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6절 하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특징이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너희들에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요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으니까. 만일에 사람마다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만 생기겠어요. 결국 부딪히는 일밖에 더 있겠어요. 서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드러나는 현상이 교만이에요. 두 번째로 7절 말씀이 하면 특권의식입니다. 특권의식.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반문했어요. 아마도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는 나는 특별한 존재야, 너희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리고 자신의 특권의식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너희들이 잘나서 성공한 케이스가 아닌데 이걸 자랑하는 것이 가능하냐. 그러므로 너희들의 특권의식을 내려놓아야지 관계성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가 자만감입니다. 자만감.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라고 했어요. 이미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꽉 이미 자기 것으로 꽉 차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미 여러분 이미 배부른 사람은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가질 걸 다 가졌는데 뭘 더 갈망할 게 있겠어요. 그래서 이미 영적으로 배가 부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해도 이미 잘 사는데, 기도하지 안 해도 내 가진 것으로 넉넉하게 잘 살고 있는데 구차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래서 이미 배부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함 없이 내 가진 것만으로 당당하게 성공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대단한 착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제가 잘나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물질, 내가 잘나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심지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마저도 하나님이 창조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만하고 교만하게 되면 언젠가 하나님이 썰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난 주간에 사실 지진이 두 번 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아셨어요? 목요일 한 번 오고 금요일 또 한 번 왔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나성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토요일까지 집회하고 내려왔는데요. 집회 끝나는 마지막 날, 마지막 밤이 금요일 밤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축적되고 쌓였던 그 말씀과 기도가 마지막 날 폭발하잖아요. 그 마지막 시간 올라가서 8시 좀 지났을 텐데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는데 갑자기 그냥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토렌스 갔다면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야, 또 이거 말씀의 능력이 너무 강하구나. 진도 일어나는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진이 난 것입니다. 강도 7.1의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봤더니 그 게빈 뉴섬 주지사가 나와서 피해액이 한 1억 불 된대요. 100 밀리언 달러.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일어났어요. 그냥 쇼핑몰이 붕괴되고 무너지고 뭐 굉장한 피해가 났고, 그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경고를 했어요. This is a wake up call. 아마도 세 번째 지진이 올 확률이 상당히 많대요. 여러분께서 가진 것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 한번 흔들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건강이든 물질이든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나는 충분하다, 나는 하나님 은혜를 받을 것이 없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할 경우는 대단히 위험하고 하나님의 정도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가 중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죠. 18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던 작가요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그것도 그냥 무신론자가 아니라 요즘 말로 말하면 엔타에 해당하는, 아주 기독교 자체를 괴멸시키고 붕괴시키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볼테르는 공연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17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망상에 사로잡혀 왔는데 나는 이것을 50년 안에 깨뜨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했습니다. 성경책을 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데 100년 안에 이 성경책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까지 했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겁없이 함부로 한 이야기죠. 그랬는데 볼테르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서 그때도 볼테르에게 이런 큰 소리를 쳤을까요? I don't think so. 그는 죽음의 질병 앞에 의사에게 이렇게 애원했다고 합니다. 6개월만 더 살게 해달라고. 6개월만 더 살게 해주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예언했지만 의사는 말합니다. 6개월이 아니라 6주도 살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세상을 떠났고 죽는 순간에 나는 지옥으로 간다는 말을 남기고 비참하게 떠났다고 합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볼테르가 100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고 했던 그 성경책은 아직까지도 베스트셀러예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됐어요. 더구나 놀라운 사실은 볼테르가 죽은 후에 그의 집을 불란스 성수 공회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집을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는 바람에 마룻바닥부터 천장까지 성경으로 가득 찬 집이 됐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것을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블랙 코미디래요. 성경이 없어진다고 내가 너 집을 사서 성경 창고로 만들리라. 그래서 만든 것이 볼테르의 집이래요. 오늘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살려면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배부르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낮추고 낮추고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성을 고백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진정한 차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것이지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수합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주실 수가 있겠어. 이런 면에서 나의 마음을 낮추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시게 되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스토리가 나오죠. 아주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만은 아람 군대 장관이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 근동지방을 지배했던 큰 엠파이어 제국이었습니다. 시리아 제국이죠. 그 시리아 제국의 군대 장관이니까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막강했겠어요. 그러나 그의 몸 안에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아주 더럽고 누추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고 낮이 되면 이 나만 장군은 옷을 잘 차려입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장식을 달고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은 그 장식을 보고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그에 대해서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갑옷을 벗으면 무엇이 보일까요? 낮 시간 동안에 그렇게 화려했던 갑옷을 벗는 순간 자기 안에 썩어 들어가는 자신의 몸, 정말 사계 상하에서 진물이 터져나오는 자신의 실체를 보고 그는 자신 앞에 비참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나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내가 군대 장관인데 라고 하는 자존심일까요? 내가 그래도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인데 이와 같은 교만한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계집 아이가 제안한 것이지만 그는 요단강까지 왔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는 일을 했고 그 결과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이 임하세요.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떠나갔어요. 내 마음이 낮아지면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강해지게 되고 그때 진정한 차원에서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8월 중순, 8월 첫째 주부터 중보기도 축제가 시작되는데요. 저는 매년 느낍니다. 중보기도 축제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나, 이렇게 많은 아픔들이 있었나, 수많은 성도들이 가슴 아리를 하면서 마음속에 어려진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오셨어요. 프리텐드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 은혜 앞에 장을 열어놓았더니 정말 가슴 속에 있는 것들이 터져나오고 하나님께서 아파하는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치료되는 걸 내가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께서도 이번 중보기도 축제 꼭 기억하시고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보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경험할 때에 우리 인생이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정도를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정도를 향해 바르게 가려면 1차적으로는 나침판이 필요해요. 말씀이라고 하는 나침판, 나의 경험이나 세상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의 나침판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야 돼요. 내 모든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보좌를 붙잡고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비움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를 다 비워내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를 보시면 앞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갖고 있던 교만과는 정반대로 대비가 되는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한 고백이 9절에서 13절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했어요. 사실 바울은 공부도 많이 했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걸 많이 갖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사도가 된 이후에 만물의 끄트머리가 됐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대요. 이게 바로 복음 때문에 자신을 비웠다는 뜻입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너희들은 강하다고 자랑하고 가졌다고 자랑하고 높다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것을 자랑한다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된 것,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한 자가 된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ridiculed, 조롱받고 천시받는 자가 된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추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고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사도 바울의 비움의 철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자랑하지 않았어요.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높았지만 자존심 내세우지 않았어요. 많은 권력과 권세를 소유했지만 자기 권력 주장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영광스럽게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과 권리와 평안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과 내가 누릴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삶. 바울은 이것을 기뻐했고 이것을 감사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와 같이 자신을 비운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누가 강요하기 때문에, 누가 협박하기 때문에 비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 만난 가치가 자신의 최대 가치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 달려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올리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 삶이 행복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만족하게 하고 자기 삶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비울 때 참된 능력이 주어짐을 강조합니다. 나를 버릴 때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짐을 강조하고 있어요.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의 아름다운 사실을 전가하기 위한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진정한 행복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족이 예수님 믿은 이후에 세상적인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것을 누리지 못할지 모르지만 세상이 갖지 못한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 십자가 복음의 사명을 주시고 수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부과되어진 짐이 아니라 능력의 원천이고 축복의 원천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동화 중에 새들의 불평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동물을 만들어서 산으로 들로 바다로 다 내려보내는데 그 과정에서 유독 새들의 입만 뾰루퉁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 새들의 입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다른 동물들에게는 하나님이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주셔서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가는 다리를 주셨습니까? 그리고 다른 동물에게는 주지 아니한 양어깨 두터운 어떤 짐을 하나 얹어주셔가지고 무겁게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새들의 불평을 듣고 계신 하나님이 빙기를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날개를 한번 활짝 펴보아라. 이 말을 들은 독수리가 맨 먼저 그 거추장스럽게 느껴진 짐으로 여겨진 육중한 날개를 펴는 순간 자신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면서 창공을 향해 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 푸른 창공을 가로지르면서 비로소 독수리가 깨달은 사실, 자신의 양어깨에 붙은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실은 창공을 날기 위한 날개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운 짐으로 우리에게 부과하신 것들이 있어요. 사람을 섬기라고, 가족을 섬기라고, 때에 따라서는 나는 가고 싶지 아니한데 가라고 우리에게 부과하신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짐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이 날아게 하는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자녀나 여러분의 이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짐이 아니라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누군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섬겨야 할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날 수 있는 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편안하게 사는 것,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1980년대 미국 메릴랜드주의 실버 스프링에서 소수의 유학생들과 복음주의 사역자들이 미국 내 유학생들의 영적 필요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조국 사회의 복음적 변혁을 위해서 섬길 사람을 양육하며 나아가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주도할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86년 북미 유학생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약 200명의 유학생들이 첫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BBN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코스타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로 확대되어 있으며 연간 수천 명의 학생들이 이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BBN 한국방송에서는 매년 행해지는 이 코스타의 강의들을 직접 받아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비전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0: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수를 제공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지성근 강사의 수요일 저녁 집회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3: 지난 시절 아브라함의 언약을 오해하여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사랑하신다고 생각했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교육하십니다. 흩어버리셨습니다. 보내어버리셨습니다. 오늘날도 종교제도와 율법주의적인 양태를 띠고 있는 기독교가 똑같은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우리가 여기에 불러 모음을 받았는지, 왜 이런 곳에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구체적인 불행한 우리의 일상에서 부르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이렇게 보냄받은 자, 에이센트로 자각할 때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교회를 더 센트, 보냄받은 물이라고 인식할 때에야만 비로소 세상을 향하여, 특히 여그러진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무료하고 천한 것 같은 일상 생활에 대하여, 허드렛 일들에 대하여 새로운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8절 이하에서 치유받은 맹인이 보냄받은 실로암에서 다시 돌아와 다시 자신이 살던 일상, 그야말로 더 어쩌면 고통스러운 세상 속으로 다시 보냄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눈을 떠보게 되니 참 눈, 평생 눈이 어두웠다가 눈을 뜬 것, 이거 큰 행운 아니겠습니까? 큰 행운입니다. 이 행운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 맹인이 행복 시작, 불행 끝,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짐짓 생각합니다. 우리의 불행하고 어두웠던 과거에서 예수님 만나고

가자마자 이웃 사람들에게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눈이 떠진 이 사람의 행운을 자신들의 행운처럼 생각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파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일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의심하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이웃들은 그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갑니다. 13절부터 34절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힐난과 엄포와 의혹의 눈초리를 마치 공안정국과 같은 그런 시절을 견뎌야 했고 혹독한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도 이런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래 이 사람이 맹인이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부모를 데리고 와라. 부모를 소환합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부모를 소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22절을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부모들이 뭘 무서워했다는 것입니까? 뭘 무서워했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는 것을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부모가 이 아이가 맹인으로 난 것이 확실하냐? 네 아들이냐? 그렇게 하니까 부모가 20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다 컸으니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다. 발뺌을 부모도 해버립니다.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공안정국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 부모들 역시 그 아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보호하고 두둔할 수 없는 입장에 부모들이 놓였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신문의 과정을 거치면서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사람은 오늘 본문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겨납니다. 신문장에서 쫓겨난 것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그를 출교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동화 같은 행운과 행복이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냄 받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해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의심받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치유받고 변화된 인생을 경험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실제는 일상 속에서 오해받고 멸시받고 의심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결국은 쫓겨나는 삶이 그 특징이 되고 맙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경험하고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면 다른 말로 보냄받은 미셔널 라이프를 제대로 살게 되고 보냄받은 자로서 더 센트로서 오해받고 고난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이런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냄받은 삶의 특징은 그러므로 고난받음입니다. 제대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삶을 우리가 산다면 우리도 오해받고 고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삶의 특징을 봅시다. 보냄받은 그리고 빛을 보게 된 맹인은 오해를 받고 협박을 받는 이 과정 속에서 너무나 태연하게도 자신의 삶에서 일한 일을 담대히 그리고 담담히 증거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은 단연코 맹인입니다. 많은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주인공이 맹인입니다. 대사와 지문을 넣으면 예수님의 대사보다 많은 사람이 맹인입니다. 예수님은 앞에 조금 뒤에 조금 나옵니다. 맹인의 주도적인 역할과 그리고 그 맹인의 증언의 견고함에

0: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들도 매우 깊이 인상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그 공안정국 속에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런데 본문을 보면 심지어 이 맹인되었던 자를 신문했던 바리새인들은 이런 담대하고 담담한 맹인의 처신에 매우 당황해합니다. 그래서 34절과 35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라고 매우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맹인은 전혀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신문하고 있었던 이 공안정국의 검사들과 이들이 경찰관들이 더 막 이렇게 화가 난 거죠. 이 맹인되었던 자의 이런 흔들리지 않는 확신은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분명한 경험, 눈을 뜨게 된 경험, eyes wide opened 된 그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확신은 사람들의 힐난에 가까운 신문에도 불구하고 어떤 강압적인 분위기나 협박의 어떤 환경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 주목할 중요한 사실은 이 맹인이었던 자, 그러다가 보내심을 받은 이 자는 이런 신문 과정을 통하여서 자기 안에 일어났던 그 경험의 의미를 조금씩 더 확실하게 신문 과정에서 더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신문이 진행되면 될수록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그 독특한 경험을 가져다 준 분에 대해서 더 깊은 인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그는 11절에서 이웃 사람들이 그에게 하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리새인에게 와서 바리새인의 신문 중에 17절에서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묻자 그는 한 발짝 나아간 대답을 합니다. 선지자라고 대답합니다. 아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의 의미와 그 일이 일어나게 해준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희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이제 소환하고 난 이후 24절 이하의 2차 신문 중에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죄인으로 몰아세는 세우니까 막 논쟁을 벌입니다. 그는 3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말하므로 이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한다 해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다가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자리에 나갑니다. 마침내 출교를 당합니다. 쫓겨남을 당한 이후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제서야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38절 주여 주여 믿나이다. 우리의 믿음은 여정입니다. 보냄받은 자의 여정은 언제나 불안하고 모호하고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그 여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맹목에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즉시 예수님을 알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를 긴 여정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깊은 단계로 결국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보냄받은 맹인은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 기존의 종교 시스템, 유대교 시스템에 있는 자들이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보냄받은 자는 끌어모으기 중심에 기존 종교 시스템의 맹목을 드러내는 특징을 지닙니다. 그게 39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이 출교당한 이 사람을 찾아오시고 대화하셨는데 이상하게도 거기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스꽝스럽게도 그 기존 종교 시스템에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자신들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사실 9장의 주인공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결국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사실은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동을 알지 못하고 자기 시스템 속에 빠져있는 맹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자신의 있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명히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눈앞에 나타나신 것을 보고도 그들은 옛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28절에 그들은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을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16절에 안식일을 어겼다는 명목하에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맹인을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종교 시스템 안에 있던 자들은 이런 정죄를 예수님부터 받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나는 잘 본다라고 이야기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토끼같이 생긴 것, 이게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토끼같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 쉬프트를 이야기할 때 보는 그런 그림 아시죠? 패러다임이 다르면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마치 장님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일전에 제가 어렸을 때 눈밭에 이렇게 뭐 이렇게 사진을 딱 찍었는데 거기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봐도 눈밖에 안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지 않는데 나중에 보이니까 보이더라고요. 유대교의 패러다임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눈앞에 있어도 그분이 누구신지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옛 패러다임의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틀로, 율법적인 종교의 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맹인을 판단하려 했던 것입니다. 맹인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2000년 전 유대의 상황과 유사한 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혹시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도 유대인들처럼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왜 우리를 치유하셨는지에 대한 자각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배타적인 눈을 가지고 살고 있는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이 보였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치유받았다고 맹인이 아니라고 눈뜬 자라고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으로 그 계시의 빛으로 나 자신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자기 반성이 없어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맹목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The sent, 보냄받은 의식을 가진 자는 무엇보다도 고통받는 세상과 고통 가운데 그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허드렛 일상생활을 향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온전한 패러다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옛 패러다임은 경계선을 그어두고 안과 밖을 나누고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우리 편이고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하고 배제하는 태도가 팽배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순수하고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반면 저기 바깥에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은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무슨 재난을 당하거나 무슨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존재는 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 은연중 생각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말씀의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며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을, 제자 공동체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보냄받았다는 의식, 하나님 선교의 정신, 미션어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안과 밖으로 갈라 정죄하는 그런 맹목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패러다임 가운데서 그런 방식의 예 패러다임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 맹인됨을, 그 맹목을 우리의 증언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이런 율법적 종교의 맹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자가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주는 고난 속에서도 자기가 경험했던 삶의 스토리를 진솔하게 그저 담담하게 나누고 그 여정, 그 전의를 통해 점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보냄받은 자의 삶을 통하여 그 주변의 종교적인 맹목, 패러다임이 다른 종교의 어두움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냄받은 분으로서 유대교의 어둠을 드러내신 것처럼, 그 맹목을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 시대의 경직된 종교체제의 맹목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냄받은 자가 어떤 자인지, 그 의식과 삶은 어떻게 변하는지, 보냄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지 우리의 상상력을 무한으로 자극합니다. 우리는 원래 다 맹인입니다. 우리는 맹목 가운데 빛을 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빛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맹인인지 알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맹목을 오늘 이 시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을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치유받았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그 힘들었던 불행한 일상으로 보냄받는다는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또다시 고난이 있을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모르고 맞는 것과 알고 맞는 것은 다릅니다. 고난을 예상해야 합니다. 정사와 권세는 보냄받은 우리들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겁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운명체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서 진정성 있게 담담하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여정을 통하여 놀라운 것은 우리는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더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짧은 여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긴 여정일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평생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는 점점 더 우리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점점 더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마침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맹목을 드러낼 것입니다. 일상생활과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종교와 제도의 맹목을 드러내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우리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허드렛 인간 삶에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세상 어두운 불행한 허드렛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역사 속에서 늘 인간의 허드렛 이야기 속에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만 뭐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다 지질한 사람들을 이야기 아니에요? 거기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예수라는 구체적인 역사의 인물 속에서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성육신의 사실은 인류의 구원이 형이상학적인 철학이나 논리가 아니라 땀냄새 나는 구체적인 실제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였던 것입니다. 왕실의 안락한 요람에서가 아니라 허드렛 마구간 구유 위에 누이셨던 예수는 허드렛 목수의 가정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자라셨고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들과 함께 갈릴리를 이스라엘이라는 역사의 현장을 호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허드렛 일상의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허드렛 일을 감당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는 허드렛 쓰레기 소각터인 골고다에서 인생의 허드렛 찌꺼기와 같은 강도 두 사람 사이에서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한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의 죽음이 우리의 살림이 되게 하셨습니다. 2004년 너무나 안타깝게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한 목사님, 그 목사님 이름은 최희동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걸레질을 하시는 예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이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손과 발을 전혀 움직이지 않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그나마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고 이렇게 희망이 있는 것은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손과 발로 따스한 가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구체적인 모습을 때구정물이 줄줄 흐르고 갈기갈기 떨어지고 방 한 구석에 내팽겨쳐진 걸레에게서 봅니다. 우리 시대의 십자가는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더럽고 오염된 것을 닦아내는 걸레입니다. 십자가가 죄 많은 우리를 회개하게 해주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듯이 걸레는 자기를 희생하여 더러운 것을 닦아 세상을 아름답게 해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걸레로 오셨습니다. 죄 많고 더러운 마음을 가진 우리 인간 세상에 오셔서 하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닦아주시고 병들고 힘없는 이들을 다시 세우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도 걸레와 같은 삶을 살라고 이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을 살리는 일, 천한 일, 걸레질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과 십자가는 걸레와 같다고 최이동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머리로만, 말로만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해보셨나요? 사랑을 해보셨나요? 사랑하면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괜히 가서 물 떠오고요, 막 꽃싸오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어떤 허드렛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위하여 똥기저귀를 가는 어들의 수고를 부모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허드렛 일을 한다는 것은 세상을 참으로 사랑한다는 표입니다. 사랑하면 살리고 싶어 합니다. 살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허드렛 일만이 세상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 허드렛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도 스스로 걸레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셔서 고통받는 허드렛 세상으로 오늘 우리를 보내십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이솝 우화를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집에 매우 영리해 보이는 고양이가 있었는데 쥐들은 그 고양이 때문에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쥐들이 회의를 소집하고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요? 라는 그 질문 앞에 아무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솝은 그 이야기 끝에다가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언제나 잘 행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